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극동방송 숲속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극동방송 숲속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네, 숲속콘서트가 이제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울산대공원 동문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많이 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어떤 분들이 아니라 우리 울산 극동방송을 위해서 애청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또 함께 헌신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방송을 사랑하시고 또 아껴주시는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꼭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몇 분 정도 오시는지 저희가 미리 개수도 하고 준비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가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거기에 적혀있는 질문들의 답변을 해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셔야 신청이 완료가 된다는 사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미션을 살짝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교회 분들과 함께 오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방송을 들으시면서 숲속 콘서트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주변에도 알려주셔서 함께 그 자리를 즐기러 오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그냥 뭐 우리가 좋은 노래 듣고 찬양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믿지 않은 영혼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도 그런 순서도 마련을 해놓고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우리 너무너무 좋은 너무너무 감동적인 그런 콘서트가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린다는데 함께 가자 이렇게 함께 권하셔서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하셔서 네, 그 자리에서 복음도 전하시고 또 함께 가을밤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그런 무대를 함께 누리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신청받고 있어요.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우리 9543번님께서 전파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실 수 있는 또 그런 링크를 받으실 수 있는 문자기도 하죠. 샵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시면 저희가 전파 선교사로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또 보내드리고 있는데 지금 나간 게 없는데 어떻게 하신 거지? 궁금하네요. 네. 아무튼 네. 숲속 콘서트 신청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콘서트 그리고 전파 선교사로 가입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전파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이어지는 찬양은 이번 숲속 콘서트 때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씨의 찬양을 준비했는데 어쿠스틱 버전으로 새롭게 하소서라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숲속 콘서트 기대되시는 분들 계속해서 신청 받도록 할게요.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네, 괜찮은 아침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요, 마커스 워십의 이 몸의 소망 무엔가 그리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가 올려드리면서 저는 이제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은 아침 저는 김아은이었고요. 저는 내일 오전 8시 20분에 네, 오감 찬송가로 다시금 여러분께 씩씩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후회하시지 않는 주님 안에서 그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감격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방송 가족분들 되시길 바라면서요. 내일 이 시간 다시금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이 있는 아름답고 젊고 건강한 평강교회 윤석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3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성도가 곤고할 때라는 제목으로 두 주에 걸쳐서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가 만사가 형통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곤고할 때가 더 많잖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도 가난할 때가 더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가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하다가 뭐 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도 아플 수도 있고 병고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자도 질병 가운데 놓을 수 있고 뜻하지 못하는 고난과 위기를 분명히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자는 물을 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고난당하고 똑같이 질병 가운데 있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이 위기 속에 살아간다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것밖에 대답해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곤고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곤고함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고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도 하게 하고 또는 포기하기도 하고 더러는 심하면 자기의 목숨까지 포기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릅니까? 고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과 믿음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곤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입니다. 믿음이 성숙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어?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요, 똑같이 누구도 역사해요? 마귀라는 놈도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뜻하지 않은 고난, 뜻하지 않은 위기, 또 뜻하지 않은 질병,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봉착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그 고난 자체를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을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 속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삶의 자세를 가다듬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오히려 고난이 내게 무엇이라? 유익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같은 고난을 당해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난이 닥쳐왔을 때, 곤고함이 내게 임했을 때에 본문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이 곤고함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도가 곤고할 때 어떤 생활을 해야 될지 첫 번째 따라 하실까요? 소망의 생활을 합시다. 뭘 하자고요? 소망의 생활. 다 함께 우리 3장 21절 말씀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며. 고난 가운데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내가 무슨 생활을 하겠다? 소망을 가지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소망이었습니까?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라도 소망을 잃지 맙시다. 휴가 중에 우리 심태섭 집사님께서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부인 되신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제게 은혜가 됐어요. 여보, 당신 하나님 잘 믿었잖아. 우리 천국의 소망 가지고 끝까지 견딥시다. 제가 중환자실 들어가서 기도를 해드리니까 그 순간 눈을 뜨시더라고요. 저를 보시고, 그래서 오래 한몇 시간 거의 뭐 눈을 오래만 뜨니까 오 집사님이 자녀분들 보이고 싶어서 밖에 자녀들 들어오라고 그래요. 자녀들 인사하고. 그리고 제가 그리고 나와서 위로하고 왔는데 제가 오히려 오 집사님을 보고 오히려 위로가 됐어요. 여보, 우리 믿음 잃지 말자고. 천국의 소망 잃지 말자고. 목숨은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9절, 22절에서 내 고초와 그 재난, 고숙과 담적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고 오늘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쓱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 쉽게 말해 유다가 바벨론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될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믿음직한 남편들은 쓸만한 사람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남은 사람은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들, 노약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붙잡혀가봤자 쓸모없는 사람들만 그 땅에 남겨져 버렸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가정은 파탄이 되어졌고 붙잡혀간 남편들은 누가 데려올 수도 없고 이쯤 되다 보면 망해도 완전히 망한 것이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나의 고초와 재난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쑥물을 마시면 얼마나 쓰고 괴롭습니까? 더구나 담즙, 곰의 쓸개를 한번 마셔보십시오. 바로 자기의 고난, 유대민족의 고난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할 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소망이 있으니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만 바라보고 아픔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오늘 예배하는 평강성도 한분한 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망했다 싶은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 다시 말하여 믿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이제

우리는 끝이 났다고 하는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 자체만 보기 때문에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뒤에서 양손에 인자와 긍휼을 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믿음의 길을 걷는 자,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원문을 찾아보니까 인자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다른 본문에서는 인자보다는 은혜라는 말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인자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은혜예요. 내가 기대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고난, 그런 고난 뒤에서 한 손에는 은혜를 가지고 기다리시고 한 손에는 긍휼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인데 더 쉽게 이해하면 입장 바꿔 생각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당신 애들은 몹쓸 사람이라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은 소망이 있다고 어머니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면 이해 못할 것이 없고 용서 못할 것이 없고 안 도울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남들은 이해 못하지만, 남들은 수용할 수 없지만, 어머니가 아들을 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품어주셔요. 바꿔놓고, 그래. 남들은 너를 이해할 수 없지만, 남들은 너를 손가락질할지라도 나는 너를 뭐 한다? 이해하고 품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기 한 손에는 은혜, 한 손에는 긍휼을 가지시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히려 우리는 고난 중에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때로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들어 고생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끝이 아닌가 싶어도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바라보시면서 소망을 가지는, 고난 중에라도 소망의 생활을 하는 평강성도 한분한 분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업의 소망을 가집시다. 다음 23절, 24절 말씀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니? 기업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을 가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기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업이란 말은 본업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 제가 묻기를 여러분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장사를 합니다.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을 말할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일터가 본업이면 여러분의 사업장과 회사가 여러분의 일이 본업이라 할 때,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본업이십니까? 부업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에게 부업이 되면 그때 큰 문제가 발생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부업이란 시간이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것이 바로 부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것이 부업입니다. 그러나 본업이란 나와 직결되고 나의 삶과 죽음과 직결되며 성공과 실패가 직결되어 있기에 나에게는 시간, 재산, 건강, 노력을 모두 다 투자하는 것이 바로 본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본업이십니까? 부업이십니까?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본업이 성공하면 나는 성공하는 것이고 본업이 실패하면 내 인생도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운명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본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밥 빌어먹는
밥 벌어먹는

없는 생업을 본업으로 생각하고 만약 믿음을 부업으로 여긴다고 하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라고? 기업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믿음이 우리의 본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야 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먼저 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해야 한다면 먼저 제일 좋은 것을 희생하고 드리는 것이 바로 본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 이런 사상과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잘 되어지고 그 믿음이 잘 될 때 우리 자신이 잘 되는 것이며 또한 믿음의 성공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세상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본업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은 전부 믿음을 위한 투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본업으로 삼고 믿음 자체를 본업으로 삼을 때 그 사람에게는 혼란과 시련이 와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날마다 새롭다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혹은 하나님을 본업으로 삼아서 어떤 고난 중에서라도 날마다 소망이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자가 평강선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영적인 소망을 가집시다. 25절 말씀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기다리고 구하는 사람과 영혼에게 하나님은 선한 것, 좋은 것을, 합당한 것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신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게 좋은 것을, 우리 영혼에게 선한 것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육신에게 좋은 것은 먹는 것과 입는 것이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먹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 영혼은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때 진정 만족하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가에게 아무리 좋은 건 많이 주고 장난감을 쥐어줘도 어머니가 없으면,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뭐합니다? 귀찮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엄마가 오면 이 아이가 언제 그랬느냐, 엄마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란 갖는 아이에게 어머니처럼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해하는 것이며 신령한 것으로 잘되는 것이 진정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만족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라도 무엇이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임금의 큰 실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 왕궁 옆에 사는 젊은 장수 우리아의 아내가 너무 예뻐서 그녀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을 한 선지자 나단이 와서 어째서 이런 짓을 하였느냐고 책망을 하자 그만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회개하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다윗이 뉘우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해주소서. 하나님, 내가 누린 부귀의 영화를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단지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왕의 자리, 하나님의 영이 없는 부귀 영화가 복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으니 다만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뉘우치며 기도를 하였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내 눈에서 사라지는 것들을 붙잡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누구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영만을 붙들고 있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0: 하나님께서는 왕의 자리를 빼앗으셨습니까? 왕의 자리를 유지시켜 주십니다. 부귀영화를 빼앗으셨습니까? 오히려 자자손손 두고 그것을 다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제일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진심으로 뉘우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영만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만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이제는 끝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소망을 새롭게 하여 주신다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곤고한 중에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는 영적인 소망을 가진 평강성도 한 분 한 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내 성도들이, 평강의 성도들이 곤고할지라도, 곤고할 때 오히려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지고, 기업의 소망을 가지고, 영혼의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동구 진성 6길에 위치한 평강교회 윤석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52국에 9114번, 052-252-9114 평강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안녕하세요, 양현민입니다. 세계적인 거장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대작에 캐스팅된 배우 맷 데이먼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놀란 감독님이 나를 캐스팅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모든 커리어에 비교할 수 없는 자신감이 생겼다라고요. 수많은 경쟁과 평가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문득 내 실력이 모자란 건 아닌지,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움츠러들 때가 있죠.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정확히 꿰뚫어 보는 최고의 연출가가 나를 콕 집어서 이 배역엔 당신뿐입니다 라고 불러준다면 어떨까요? 그 한마디면 주저앉았던 마음도 단숨에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지치고 흔들릴 때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위대한 연출가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으로 바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내 스펙이나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그분의 완벽한 안목에서 나옵니다. 최고의 부르심을 받은 오늘,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발걸음을 내디뎌보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비록 약하다. 크룩스의 찬양 첫 곡이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든든히 지금도 곁에 계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술사에 전해 내려오는 또 하나의 거장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이탈리아 피렌체 대성당 공방 구석에서 이 40년 동안 비바람 맞으며 방치돼 있던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가 있었대요. 당대의 네로라 하는 유명 조각가들이 다듬어 보려고 하다가 이 결이 비틀렸고 흠집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쓸 수가 없다며 포기하고 내버려둔 돌이었죠. 그런데 그 버려진 돌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던 26살의 청년 조각가, 바로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대리석 안에 갇혀있는 다비드가 나를 부르고 있다. 나는 그저 그를 가두고 있는 불필요한 돌덩이들만 깎아낼 뿐이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렸던 돌에서 온 인류가 사랑하는 불멸의 걸작 다비드상이 탄생했다는 일화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스펙과 성과로 점수를 매길 때가 많죠. 그 잣대에 맞추다 보면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고 숨어버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 우주 최고의 조각가 되신 하나님, 세상이 외면하고 나 스스로도 포기할 때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진짜 가치를 봐주십니다. 거친 돌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잠재력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를 주님의 무대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너는 결코 버려진 돌이 아니라 내 손으로 빚어낼 최고의 걸작품이란다. 나를 부르신 그 완벽한 연출가의 눈을 우리 신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의 무대 위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 속 은혜들 편안하게 나눠주세요.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애플리케이션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파이디온의 걸작품 세상을 이기는 지혜 조수와 이렇게 두곡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또 믿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렇고요. 회개하며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게참 중요한 것 같죠.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과 찬양, 기도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깨우고 채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4821님, 이번에 팀장으로 승진하고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는데, 속으로는 솔직히 내가 과연 이걸 이끌 깜냥이 되나 싶어서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오프닝 들으면서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 오늘 당당하게 출근하겠습니다. 하셨네요. 맞아요. 감독이 배우를 주연으로 세울 때는 이미 그 배우가 그 무게를 버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연출자이신 우리 하나님 믿고 든든하게 그 리더십 준비해 주셨을 것을 믿고 어깨 쫙 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034님, 오늘 일하는 무대의 주인공으로 지명하셨다. 이 말에 설거지하다 말고 눈물이 핑 돌았네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두 아이의 엄마라는 주연 배역.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럼요. 이 엄마라는 배역은 온 우주에서 가장 스케일이 큰 블록버스터의 단독 주연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죠. 기립박수 받으실 준비하시고 오늘도 빛나는 무대 잘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매일 영혼을 깨우는 영양제 한 알, 1분 말씀 비타민. 오늘을 승리로 이끌 말씀 비타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만드신 바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포이에마라고 해요. 영어 시 포엠의 어원이기도 하다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한 공산품이 아니라 장인이 온 마음과 영혼을 쏟아부어서 만든 최고의 예술품, 걸작을 뜻한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참 부족해 보일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단 하나뿐인 시를 짓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혈을 기울여 빚으셨습니다. 오늘도 그런 걸작품답게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소망해요. 오늘도 우리 삶의 연출가이시자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깨 펴실 분들 샵 1069번으로 아멘 하고 보내주세요. 말씀카드와 함께 추첨을 통해 응원의 선물도 전해드립니다.

위로부의 어두운 날다 지나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가이 펜로드의 영어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힘찬 라디오는 하나님의 부르심 또 우리의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거장 감독의 부름 하나로 완전히 새로운 확신을 얻었던 맷 데이먼처럼 버려진 대리석 속에서 다비드를 발견했던 미켈란젤로처럼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소중한 하루의 무대에 바로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마세요. 우리를 캐스팅하신 그분의 안목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완벽한 손길에 나를 맡기고 믿음의 주인공답게 멋진 하루 완성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양현민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바자회와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바자회 예은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산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블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블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블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MCA에서 진로 캠프 유루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통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소프라노 김영미, 테너 김현호, 가수 조범진,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습니다.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연포교회 방수동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연포교회 방수동 목사입니다. 쿠바섬 해변에 산티아고라는 늙은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도 젊었을 때는 솜씨 좋은 어부였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자 힘도 없고 운도 없고 이제 그는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이제 말합니다. 야, 운이 다한 그 늙은 사람이다. 늙은 노인이다 라고 그를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산티아고는 아니야, 난 아직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난 아직도 훌륭한 어부다 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물고기를 잡으러 먼 바다로 나가요. 그곳에 나가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데 그는 무려 84일 동안이나 물고기를 못 잡습니다. 드디어 85일째 되던 날 그는 엄청나게 큰 청새치를 잡게 됩니다. 얼마나 힘이 세었든지요, 그 청새치와 무려 사흘 동안 사투를 벌입니다. 사투 끝에 잡았는데 문제는 너무 커서 이 청새치를 배에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줄로 묶어서 이제 배에 묶어가지고 이제 청새치를 끌고 이제 우리 항구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이제 이 고기만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나는 아직도 쓸만해, 난 아직도 훌륭한 어부야 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만 고기의 피냄새를 맡은 상어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노인은 이제 다시 이번에는 상어와 사투를 벌입니다. 가까스로 배가 항해에 도착했지만 고기는 완전히 뜯겨나가고

0: 고기는 앙상한 뼈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노인은 허탈하게 웃고 집에 들어와 잠을 청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한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열심으로 노력하고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가 정말 고생했지만 결국은 그 마지막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노력하고 살아갔는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헛수고였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가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그저 한 줌의 재로 끝나버린다? 여러분, 그 인생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한 줌의 재다. 여러분, 그 인생 정말 허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허탕하고 이처럼 허망하지 않고 우리가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40세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살인을 저질렀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지나게 됩니다.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는요,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저 80대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이제 80세 그는 자신의 인생 허망하게 그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이제 마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위대한 지도자로 그를 삼아주십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런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도 한때는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저 시간만 축내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리모델링하여 주셨던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깨닫습니다. 아, 그래,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천국을 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저 천국의 삶을 내가 얻을 수 있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이 땅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 갔던 겁니다. 다른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고자 하나님께 인생을 내어 맡겨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을 위해 목숨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어떤 인생보다도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 어땠던지 간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리모델링하여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받는 사람 번호에 샵 3927, 우물정 3927번을 기입하시고 내용에 예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에 간략한 인적사항을 작성해 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며칠 사이로 아침 저녁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출퇴근길, 때로는 저녁을 먹고 잠시 걷는 산책길이 조금 더 즐거워졌네요. 이렇게 기온을 1도 올리고 내리는 것이 특히 요즘에 그 기후 위기로 고통받는 인류에게는 정말 큰 과업이 되겠지만 이 계절이 바뀌는 놀라운 일, 이것이 주님의 경륜 안에서는 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는 바라기는 이 주님의 일하심이 항상 경이롭고 찬송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역시 신뢰하면서 주님께 조금씩 더,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생방송 소망의 기도는 삼산중앙교회 박일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부장님.
0: 반갑습니다. 목사님. 날씨가 조금씩 물론 저녁 낮 시간에는 여전히 덥습니다만 그래도 산책하기에 좀 좋은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 네, 가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예, 쇼핑몰에 가봐도 예. 이제 벌써 초겨울 뭐 이런 옷들도 나오더라고요.
0: 그러겠네요. 예. 사실 옷이 상당히 그 시대 계절을 조금씩 앞서서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생각해 보면 이제 가을 옷들도 많이 있겠네요.
1: 네. 아무튼 참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가을인데
0: 예. 예, 이제
1: 어김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는 언제 가을이 올지 모르지만 이 옷가게에서는 그렇게 가을 옷을 잘 준비하고 있듯이 이 가을에 우리는 예수로 옷 입는 그런 시간, 그리고 기도 응답으로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더 체험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가족을 위해서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먼저 기도로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목자 되시며 늘 때마다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0: 주님.
1: 하나님, 우리를 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때마다 하나님이 아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 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모든 영혼들의 그 아픔과 모든 힘든 것들을 어루만지셔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고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하실 줄 다시 한번 믿으며 함께 하심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 여러분께서 올리시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자녀의 기도도 듣지 않는 법이 없고요. 그리고 그 들은 모든 기도는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서 주십니다.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해서 응답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럴진데 주님은 반드시 들으시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것을 알게 하시는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 주님은 또 들으시고요. 그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함께

문자로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보내실 때 익명으로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기도의 내용 앞에 익명이라고 써서 문자 내용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팀에 전달돼서 중보기도팀이 기도하고요. 또 저희 직원들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방송을 듣고 계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서도 한 마음으로 또한 성령님으로 같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기도의 제목들 여러 가지 물질과 건강과 관계와 그리고 전도 대상자와 신앙의 문제들 많은 그리고 부모와 가족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함께할 찬양입니다. 크룩스의 음성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하시죠.

0: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크룩스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은 삼산중앙교회 박일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3927번입니다.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기도의 내용 보내주시고요. 익명으로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 먼저 익명이라고 쓰시고 바로 이어서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은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요. 중보기도팀에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방송가족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반드시 응답받는, 반드시 주님이 들으시는 이 소망의 기도의 시간. 지금 그 바로 이웃나라는 아니지만 그 네팔의 홍수로 거의 뭐 천여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이미 발생을 했고 그리고 수천 명의 실종자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그 구조 지금 지원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 분도 아홉 분이 여전히 지금 실종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 저희가 뭐 같은 대한민국은 아니지만 그 옆 나라가 지금 이렇게 아주 그 참상을 지금 겪고 있고,
1: 네.
0: 그리고 아주 뭐 그 기사를 보면 볼수록 참혹한 그런 실정들이 네, 지금 네. 눈에 보이고 있고 또 우리 한국 분들도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실종 상태인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1: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0: 예,
1: 네, 참 다들 많이 두려웠을 것 같고
0: 그렇죠. 네,
1: 좀 그랬을 것 같은데.
0: 예.
1: 아무튼 뭐 우리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아무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0: 예.
1: 우리가 아무튼 위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네.
0: 목사님 함께 기도해
1: 네,
0: 주시죠.
1: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네팔에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을 겪었습니다.
0: 주님.
1: 하나님, 그 네팔에 있는 모든 백성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두려움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또 주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그곳에서 두렵고 힘듦을 경험한 그 모든 영혼들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0: 아멘.
1: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 떠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족들을 잃은 그 영혼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아홉 분이 지금 현재 아직 상황이 어떤지 밝혀지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부디 바랍니다. 그들을 인도하시고
0: 주여.
1: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사 주님 발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그 가족들 많이 힘든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0: 안심이 그 가정과 그 아픔 당한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
1: 아멘.
0: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 맡기며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소망의 기도,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을 올리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8356번님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이분은 그 문자 참여가 처음이세요. 지금 내용이,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어서 한국의 치료를 위해서 잠시 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들, 중학교 3학년인데 저희 아들도 지금 저와 같은 증상, 뭐 피로, 권태감, 몸이 소음처럼 무거운 증상을 호소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2주 정도 되어 가는데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미국으로 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의 병이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들이 저와 같은 문제가 아니어서 얼른 힘이 생기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0: 네. 자율신경계 쪽에.
1: 예.
0: 그렇군요. 그러게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 우리가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1: 예.
0: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 그렇죠. 아멘, 아멘.
0: 예, 또 한국에서 잘 치료받기를 기도하고요.
1: 예.
0: 또 아드님께 연결되는 문제가 아니기를 또 함께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8356번님, 주님, 자율신경계 쪽에 아픔이 있으셔서 치료받기 위해서 지금 국내에 다시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 아시지요? 그 증상의 근원되는 것들 하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1: 주님.
0: 하나님,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이 아픔의 근원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시간에 우리가 치료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우리 8356번님에게 비춰주셔서
1: 아멘.
0: 하나님 모든 질병의 근원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그 모든 아픔의 근원은 사라질지어다.
1: 아멘.
0: 사라질지어다.
1: 아멘.
0: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무엇보다도 우리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같은 증상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무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 안 에서 그 모든 것들이 아들에게 연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모든 증상의 그 모든 것들도 속히 아들에게서도 말라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우리 8356번님 이 가정을
1: 주여.
0: 주님께서 온전히 돌보셔서
1: 아멘.
0: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됨을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것 깔끔하게 치료되어 미국으로 가 또 열심히 일상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 맡기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그 주변에 이 자율신경계 쪽 이상이 있는 분들을 뵈면은 이제 사실 그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0: 네,
1: 이렇게
0: 네.
1: 사실은 쉬어야 되는데
0: 네.
1: 쉬지 못하고 계속 각성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0: 네,
1: 그럼
0: 네,
1: 이제
0: 네.
1: 잠을 못 자고 항상 이렇게 긴장 상태에 있으시고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유전적인 문제보다는 이제 스트레스 문제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 아드님은 이제 같은 증상처럼 보이지만 또 이제 운동하고 또 이제 신앙생활 잘 하시면 아마 분명히 좋아질 줄 믿습니다.
0: 네, 그럴 줄 믿습니다.
1: 아멘. 힘내시고요.
0: 네.
1: 자,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 올라오고 있습니다. 1099번님, 친한 그 교회의 언니 딸이 대학생인데 아이, 자녀 문제들이 계속 올라오네요. 평소에도 몸이 약한데 며칠 전부터 열이 안 떨어지고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서 심장내과를 갔습니다. 진료 잘 받고 나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0: 네.
1: 참
0: 그러게요. 예. 예, 요즘 자녀들이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요.
1: 예. 예.
0: 아무튼 또 하나님 지켜주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우리 1099번님, 또 교회에 있는 친한 분의 따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따님께서 지금 심장

0: 쪽이 두근거려 병원을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따님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충만히 사로잡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모든 아멘. 생각과 마음이 은혜 안에서 평화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모든 심장의 두근거림에 근원되는 것들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특별히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서 주님 무탈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안에서 잘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따님에게 다시 한번 구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치료하심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믿으며 주님께 맡기며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 삼산중앙교회 박일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자녀 삼으신 우리, 목숨으로 그 핏값으로 자녀 삼으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듣지 않으시는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기도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경륜에 따라서 그 주님의 때 응답하십니다. 이 놀라운 그 기적, 주님의 그 경륜, 신실하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고요. 익명으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기도의 내용 보내실 때 앞에 익명 쓰시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중보기도팀이 이어서 받아서 기도합니다. 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할 찬양 이어집니다. 피아 50의 음성으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하시죠.

0: 구주 예수 의지함이 피아 50의 찬양이었습니다. 구주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심히 기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정말로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의지할 때, 왜 심히 기쁜 일일까요? 주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우리가 중보함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소망의 기도 시간,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의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삼산중앙교회 박일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7087번님, 친정 부모님이신데요. 배순예, 그리고 아버지는 신병관. 몸이 안 좋으시다고도 지난번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신 적이 있으신데, 이번에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저희 그 부모님이 아직 예수를 모르는 분이신데, 저만 지금 저희 집에서는 저만 혼자 와 있습니다만은, 이 믿지 않는 가족, 특별히 부모님 연세가 드신 이 부모님을 위한 그 마음이 얼마나 참 표현하기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러니까요.
0: 목사님.
1: 네. 그래도 무엇보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게 귀한 것 같습니다.
0: 예.
1: 특히 요즘에는 옛날만큼 구령의 열정이 많이 느껴지지 않는 시대다 보니
0: 그래요.
1: 이런 기도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0: 예.
1: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예, 가장 귀한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0: 아멘.
1: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7087번님, 하나님 무엇보다도 어머님, 아버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순례님, 신병관님, 어머님, 아버님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0: 주님.
1: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0: 아멘.
1: 배순례님, 신병관님, 그 영혼을 인도하셔서 주님, 무엇보다도 복음의 빛이 그 영혼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바라고 원하옵기는 속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두 분의 마음 가운데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구원의 필요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0: 아멘.
1: 예수를 붙잡고 진실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배순례님, 신병관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성도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그 영혼을 복되고 아름답게 주님 옆에 앉히실 줄 믿사오며,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제목입니다. 우리 9215번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신데요.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우리 남편, 9월 한 달도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요. 충분한 일거리를 공급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 감당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셨는데, 남편분이 이제 허리가 또 이제 아프시고 또그 보행에 문제가 있다라고 올려주신 걸 제가 기억을 해요. 이제 그리고 요즘 일이 많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정말 그 이렇게 자영업자가 됐던 프리랜서가 됐던 아니면은 이제 직장인이 됐던 아니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충분한 일거리가 없으면은 참그 고통 가운데 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0: 이제
1: 네.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다 하셨는데, 우리 그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의지하면서
0: 아멘.
1: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0: 아멘.
1: 또 이렇게 늘 거의 매일 이렇게 기도
0: 그렇죠.
1: 주시는 거죠.
0: 예.
1: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9215번님, 또 우리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아멘, 주님.
1: 하나님, 우리 남편분 무엇보다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가정을 이끌고 또 가정을 지켜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가장으로서 충분히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0: 아멘.
1: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남편 하시는 일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때마다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돕는 손길들 더하여 주셔서
0: 아멘.
1: 하나님 은혜

0: 안에서 늘 필요한 일거리를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땅에 여러 많은 흐름들이 있지만 그 여러 많은 흐름들을 주님께서 이 모든 것 능히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 늘 주의 은혜 안에서 공급함이 이 가정 가운데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은혜를 베푸는 손길이 결코 끊어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9월 한 달도 주님께서 일거리를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9507번님, 지금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 경제적인 문제가 좀 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신랑의 침체된 마음과 허리 통증이 속히 회복되고 또 평안과 기쁨을 부어주시도록, 또 딸도 건강을 회복하고 담대함을 얻어서 이 주님께서 앞날을 선하게 열어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셨습니다. 경제의 문제, 남편의 문제, 그리고 육신의 고통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제목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0: 네, 그러게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손길을 느끼고 안다는 게 참 귀한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참 엘리야가 작은 구름 보고 기도해서 홍수를 경험했는데,
1: 예,
0: 우리 또 경제 문제가 풀리고 있습니다. 이건 첫 열매를 믿고 아는 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이 가정 온전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9507번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가정을 만져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주님께서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는 이 가정 위에 인도하셔서 하나님 귀한 홍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특별히 아멘. 구합니다. 우리 남편이 또 늘 은혜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아멘. 허리도 주님께서 만지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 일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 남편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따님께도 함께 하셔서 늘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이 세상을 이길 만큼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승리를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이 가정 위에 늘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게 거하게 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3908번님께서 다시 한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부부싸움으로 따로 산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제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 부부싸움으로 따로 사는 이 일 때문에 어머니가 87세에 처음으로 교회 다니시다가 지금은 다니지 않습니다. 오랜 기도로 어머니께서 교회를 다니셨는데 지금 많이 슬픕니다. 어머니께서 함께 다니시고 다시 교회 나가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지금 우울증이 있고 또 조현병도 있는데 치유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아유, 마음이 너무 참 아픈데요, 목사님.
0: 네, 우리 3908번님도 기도 제목 많이 본 것 같네요.
1: 맞습니다.
0: 예, 예, 예. 그러게요. 그러나 또 마음에 그렇게 소원하고 있으니, 예, 또 하나님께서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하셨는데.
1: 할렐루야, 아멘.
0: 예, 우리가 그 약속 붙잡고, 우리 같이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우리 3908번님 함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3908번님 하나님 아시지요. 그 마음에 늘 언제나 또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소원의 마음을 주님 꺾지 않고 계속 붙잡고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주님께서 어여삐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3908번님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그리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지금 우리 3908번님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먼저 그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은혜 안에서 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또 남편과 은혜 안에서 다시 합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상황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 우리 시어머니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찾고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줄 믿사오며

0: 아멘.
1: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들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혼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육신이 치료되는 것도 같이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자, 아마 마지막 기도가 될 것 같은데요. 8291번님,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중에 다른 동료들은 잘 모르는 그런 특이한 상황에 오랫동안 놓여 있어서 좀 답답하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팔에 힘줄 손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팔이 온전히 치유되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또 즐거운 생활, 회사 생활이 되고 동료와 상사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1: 네.
0: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본인이 답답하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참 쉽지 않겠습니다.
1: 네, 그러게요.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못하는 게 참 힘든 일이죠.
0: 그렇죠.
1: 예,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또 잘 버텨오신 것 같네요.
0: 예.
1: 네, 네. 또 하나님께서 그 버틴 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인도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함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8291번님, 하나님 지금 회사에서 이런저런 많은 상황들이 있고 또 그 모든 상황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혼자 씨름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아시지요. 또 그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서 지금 육신도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옵시고
0: 아멘.
1: 주의 십자가 아래 그 모든 답답함과 어려움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그리하여 진실로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치료받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사의
0: 아멘.
1: 모든 어려운 상황도 은혜 안에서 결국 모든 것들이 평화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영혼을 맡기며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0: 오늘 기도의 제목을 쭉 보면서 그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또 그로 인한 또 육신의 질병 이런 것들이 별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목사님.
1: 네, 그러게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0: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1: 네. 힘내십시오.
0: 할렐루야. 네. 힘을 내시고요. 우리의 마음의 스트레스가 육신으로 간다면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평안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또 육신도 다시 전인격적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삼선중앙교회 박일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0: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오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김정우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이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3: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4: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신 어느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순종하는 집사님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는 놀랄 만큼 큰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복음의 전파가 끊이지 않도록 그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생명의 동아줄 전파 선교사,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복음 전파 사역의 동반자, 전파 선교사, 생명사역에 동참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바자회와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바자회 예은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브릿지 울산

부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MCA에서 진로 캠프 유루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소프라노 김영미, 테너 김현호, 가수 조범진,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 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9월 2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어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열리는 제111회 정기총회의 주요 헌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이 미술을 통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전남 광주 지역교계가 오는 11월 1일 광주 금남로에서 2026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0만 연합성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세계선교회 파송 김진건 선교사가 이끄는 파라과이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팀이 페루 리마에서 열린 페남 시리즈 태권도 대회 자유품새 종목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31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출판 감사예배를 열고 지난 140년간의 섬김 사역을 집대성한 책 사회선교를 돌아보다를 출간했습니다. 곧이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어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열리는 제111회 정기총회의 주요 헌의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이번 총회에서 목회자 부족과 재정난을 겪는 농어촌 및 도시교회를 위해 65세 이상 은퇴 목회자가 80세까지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은퇴 사역 목사 제도를 상정합니다. 이 제도는 노회 심사를 거쳐 전임 목사를 청빙하기 어려운 교회에 파송하며 총회와 노회가 사례비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목회자 수급대책특별위원회와 최저생계비연구특별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안건도 다룹니다. 아울러 설교와 교육자료 작성 시 인공지능 활용 지침과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를 담은 AI 목회 윤리기준 제정을 추진하며 매월 넷째 주 주일을 디지털 주보 활용 주일로 지정하는 안도 마련했습니다. 이훈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무는 이번 총회가 위기의 교회를 살려내기 위한 고뇌의 자리라며 사회 속에서 변화하려는 교회의 노력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이 미술을 통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의 헌금 후원으로 성사된 이번 현장을 오다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한마음의 집이 어제부터 오는 6일까지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이음갤러리에서 딜루전의 미술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정신장애인 14명이 참가해 지난 2월부터 그려온 자화상과 가족 그림, 유명 명화 재해석 작품 등을 선보이며 2024년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의 헌금 후원으로 마련됐습니다. 사회자로 나선 31세 김금배 씨와 66세 정태용 작가는 미술 치료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얻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서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최동표 한마음의 집 시설장은 정신장애 극복을 위해서는 약물치료와 함께 미술치료 같은 재활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시민들과 눈을 맞추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전남 광주 지역 교계가 오는 11월 1일 광주 금남로에서 2026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0만 연합성회를 개최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번 성회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승격을 감사하고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복음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8일 제이아트 웨딩 컨벤션에서 광주 설명회를 열고 성회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대회장 맹연환 목사는 이번

0: 성회가 한국교회 영적 쇄신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대성회 준비위원회는 어제 광주에 이어 오늘은 순천, 모레 4일에는 목포에서 지역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 세계선교회 파송 김진건 선교사가 이끄는 파라과이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팀이 페루 리마에서 열린 페남 시리즈 태권도 대회 자유품새 종목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8년 파라과이에 파송된 김진건 선교사는 2012년부터 파라과이 대표팀 감독을 맡아 주말마다 먼 거리를 이동하며 선수들을 지도해왔습니다. 파송교회인 금강교회의 지원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한 파라과이 대표팀은 자유품새 남자 개인전과 남녀 페어전 1위, 공인품새 남자 개인전 3위를 기록하며 최악체라는 평가를 뒤집었습니다. 대표팀의 안드레아 고메즈 선수는 지도자를 통해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얻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31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출판 감사예배를 열고 지난 140년간의 섬김사역을 집대성한 책 사회선교를 돌아보다를 출간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책은 장애인 복지, 노동, 기후, 이주민, 농산, 어촌 등 7개 분야에서 한국교회가 시대적 요청에 응답해온 발자취와 전문가들의 향후 과제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정훈 총회장은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길 원한다고 전했으며 이원영 농촌선교센터 원장은 교회가 지역사회의 허브로 전환해 노인복지와 문화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울산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울산 지역 한낮 최고기온은 33도로 예상되며 체감온도는 34도 안팎을 보이며 덥겠습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구름이 많지만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또한 오후에 접어들며 곳에 따라 짧지만 강한 소나기가 지나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외출 시 우산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울산 지역 기온 32도, 습도는 58%입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아은이었습니다. FABC.
1: .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며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에는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며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심심해.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김천 찬양이 폭포수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시간 을아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을아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찬 찬양 계속 들으니까 숨이 차오르시는 것 같다고요? 그때가 더 힘차게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

따뜻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우상극동 방송 전도우 프로젝트 방어진 제일교회 최영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방어진 제일교회 최영민 목사입니다. 사람들은 보면 행복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싶으시죠? 만약에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신다면 병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깊이 마음이 병든 확률이 있으니까요. 보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작년에 0.73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당 한 명도 안 나는 거죠. 한 가정당. 왜 안 나올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러 이유.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적으로나 뭐 여러 면에서 이유가 있겠지만, 행복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원은. 내가 행복하지 않고 살기 힘든데, 아이 낳아봐야 더 힘들고, 그 아이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이를 낳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길거리 걸어 다니다가, 무심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다들 무표정입니다. 아니, 어두운 분들이 많습니다. 애들은 막 깔깔대고 웃고 다니는데, 어른들은 온갖 근심이 다 담긴 얼굴입니다. 그래서, 아, 다 행복하길 원할 텐데 행복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다들 행복해지기 위해 나름 애를 씁니다. 쾌락, 명예, 뭐, 권력, 돈, 특히 돈 이거 중요하잖아요, 돈. 이런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탕자의 비유로도 유명하죠. 둘째가 그 아버지 유산을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미리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이건 그 당시로 따지면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할수 없는 짓인데 그 짓을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면 자유로울 거라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 나라 가서 그 재산을 써요. 소위 돈 쓰는 재미로 삽니다. 쾌락을 누리면 행복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업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돈더 많이 모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하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술, 여자, 도박, 뭐 즐길 수 있는 건다 즐긴 거죠. 아버지만 떠나 있으면 그 돈으로 즐기며 쾌락을 추구하며 멋진 인생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면 요즘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쾌락, 명예, 권력, 특별히 돈. 여러분, 상업 광고 보면 이런 거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계속 광고하잖아요. 또, 가만히 또, 곰곰이 생각하면, 아예 뭐, 필요 없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없어서는 안 됩니다, 다들. 쾌락 어느 정도 필요하잖아요. 즐거움, 먹는 즐거움. 아, 식도락 얼마나 좋습니까? 성적인 쾌락도 마찬가지고,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과도하게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자기를 파괴하고, 남도 망가뜨립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그랬죠. 허랑방탕. 극도로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남은 것은 궁핍뿐이었습니다. 몸과 영혼이 다 망가졌다는 표현입니다. 명예, 권력도 마찬가지 같아요. 명예, 이제 남에게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좋죠. 행복하죠. 그런데 명예를 얻으면 진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물론 약간 도움은 될것 같아요. 사람의 평가 잘한다고 하면 좋으니까. 그런데 언제나 사람의 평가는 불완전합니다. 그 평가가 늘 바뀝니다. 금방 곤두박질 치기도 합니다. 막 좋았다가 금방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 기사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명예도 참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권력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권력을 정의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조종되지 않을 정도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더 높아지고 더 많은 힘을 가지면 안전하게 느껴지고 더 자신감도 막 생기고. 그래서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진짜 그럴까요? 권력자는 더 불안함을 느낍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나 러시아 푸틴만 봐도 늘 숨어 다니지 않습니까? 암살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권력자일수록 또 인격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권력도 최고 정점자들을 보면 그렇게 온전한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돈은 뭐 어때요? 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죠.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 아닙니까? 머니가 최고죠. 재산 있으면 쾌락도 명예도 권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챙겨간 게 돈이었죠.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 돈으로 쾌락을 샀습니다. 오늘날 이 돈이 강력한 신이 되어 있죠. 아파트 평수 몇 평이고 어떤 차를 타고 명품 들면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광고도 온통 그런 광고죠. 물론 돈 필요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하면 자유가 없어지거든요. 돈 필요합니다. 먹고 살 걱정에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돈 없으면 못 먹잖아요. 못 입고, 시쳇말로 움직이면 돈이에요. 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편리를 주긴 하지만 참된 행복을 100% 완전히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돈이 참된 행복을 보장한다면, 뭐, 기사에서 종종 뜨잖아요. 어쩌다가 재벌이 자살하고, 뭐, 연예인들 자살하고, 목숨 끊고,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우리가 종종 그런 기사를 접합니다. 그러니 돈이 필요하지만 온전한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궁금해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건대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 그때 행복을 누려요. 느낍니다. 연애할 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연애할 때. 그 자녀들 이렇게 연애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표정이 다릅니다. 한참 사랑에 빠진 28 청춘 그 대학생 청년들이 막 썩을 표정하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좋아 죽어요. 아드레날린이 과다 분비입니다. 얼굴에 막 빛이 나고.

0: 그럴까요?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착각해서 그래요. 착각해서. 그 착각이 지속되는 동안은 행복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영원히 뜨거울 것 같았던 그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시들해집니다. 그때 이제 깨는 거죠. 아니구나.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까운 사랑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이유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준 엄마가 있기 때문이고 아이들만 행복합니까? 거꾸로 엄마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으로 아이들이 엄마를 사랑하고 파고들지 않습니까? 그 품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의 재산을 다 날려요.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올려요. 그때야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아들이 아니라 날 종으로 써달라고 하자. 이게 아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거짓골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멀리서. 그리고 그 어르신이 채통없이 막 뛵니다. 냅다 뛰어와서 냄새나는 그 노숙자 아들을 와락 끌어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말이 나와요. 아버지, 아버지, 저를 이제 종으로 말을 다 하기도 전에 그 말을 끊고 가서 씻기고 내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내가 잃었던 아들 찾았다. 잔치를 열어라. 송아지 잡고 동네 잔치 열자. 아들이 동네 유지인 아버지 대신하고 가문의 먹칠을 하고 재산 팔아서 떠났는데 아버지는 그 모든 수치를 자신이 감당하고 아들 다시 껴안고 회복시킵니다. 말 그대로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복음, 가장 좋은 소식,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남녀의 사랑으로 생명이 탄생하듯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이 우주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싶어 합니다. 모든 수치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여전히 집 나간 아들처럼 쾌락, 명예, 권력, 돈에서 행복을 찾겠다고 아버지를 떠나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돌아올 때, 십자가에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날 때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배 아파한 아들을, 아이를 무조건 사랑하는 엄마처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 품으로 다시 파고들기만 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비루한 우리 인생을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고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1: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분. 그분의 사랑을 당신이 꼭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 진정한 행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에 간략한 인적 사항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온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 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9월 2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막히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국경 봉쇄망을 처음부터 재구축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망가진 철조망을 보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뢰를 다시 묶고 감시 장비도 강화하고 있다고 하죠. 국경에 가까이 접근하는 주민들을 24시간 감시하라는 지시도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국경이 주민들의 생계와도 연결돼 있다는 거죠. 중국과 물건을 주고받으면서 먹고 살던 주민들도 있고요. 강가에서 땔감을 구하거나 이 압록강 두만강 근처에서 풀을 베어 생활하던 주민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국경의 그 봉쇄가 강해지면서 이런 일상마저 더 위험해지고 있는데 국경을 지키는 북한의 군인들도 무더위 속에서 지뢰를 다시 묶기 시작했고요. 철조망을 고치는 작업에 동원되면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도 합니다. 국경을 막는 그 벽이 높아질수록 북한을 둘러싸는 그 벽이 높아질수록 우리가 기도의 산을 더 높이 쌓아 올리고요. 그 장벽이 무너지는 북녘을 둘러싸는 사람이 세운 그 장벽이 무너지는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그 길목이 활짝 열리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오늘의 북한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OFP데이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도의 한 줄을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 복음 통일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선포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우물정 1069번 또 어플리케이션으로 기다릴게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첫 찬송을 함께했습니다. 하루속히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 철조망이 무너지는 그 복을 주님 안에서 기다립니다 하시면서 전주에서도 인사 주셨고요. 새싹에 온 두 분이 나란히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충북 충주입니다. 이젠 충주에서 차에서도 편히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날씨가 우중충해서 왠지 더 우울했는데 기도하려고 차에 있으면 우리 받은 복을 세는 이 찬양 극동방송 들으니 반가워서 문자 주셨어요. 4359님 반갑습니다. 우리 OAP데이에도 처음 찾아오신 청취자분이신데 반가운 마음에 우리 선물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출석 인사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요. 오늘 날씨 때문에만 우울한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 마음을 만지시고 오늘 정말 풍성한 행복과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선물로 채워드릴게요. 6513님도 주셨어요. 기도 제목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친정 아버지 응급실에 가신 친정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북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도 나눠주고 계세요. 남북한의 복음 통일의 문이 우리 세대에 꼭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셨고요. 천안 신방동에서도 찾아와 주셨네요. 그리고 서울에서 출석 인사드립니다. 북한의 복음이 전해져서 참 자유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북한을 위한 기도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 출석 인사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고요. 대전에서도 매일 아침마다 기도 시간에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신다는 7057님 감사합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면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곳에도 자유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도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신청 찬송 그리고 축하 사연 있으시면 계속해서 나눠주시고요. 수요일인 오늘은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는 한뼘 차이, 그리고 또 북한에서 오신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정착한 지 얼마 안 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수요일과 목요일마다 함께하고 있죠. 찬양 함께 한 후에 한뼘 차이 만나보고요. 북에서 온 자매님의 이야기, 이곳에서 어떻게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까지 이어집니다.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의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오늘의 한뼘 차이는 우리가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자세히는 몰랐던, 앞서서 이야기한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북중 적경 지역

함께 압록강 그리고 두만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할까 하는데요. 보통 북한에서 탈북을 하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BMZ나 아니면 바다에 헤엄쳐서 오시는 그런 이야기는 거의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뉴스로도 가끔 접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우리 북한 주민분들이 탈북민들이 건넜던 압록강과 두만강 그 폭이 어느 정도일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꽁꽁 언 얼음 위를 걸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그 물속을 이렇게 헤엄쳐서 오신 그 강물에 몸을 담고 헤엄쳐서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평차이 문제는 압록강과 두만강 가운데 이 폭이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일부 좁은 구간, 가장 좁다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구간의 강폭이 어느 정도일까요? 1번 약 20m, 2번 약 200m, 3번 약 2km. 약 20m일지, 약 200m일지, 약 2km일지. 그런 말도 여러 들었어요. 우리 탈북하신 분들에 의하면 뛰어가면 내가 금방이라도 중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정말 손 뻗으면 닿을 거리처럼. 그리고 어떤 분은 아주 예전에 수십 년 전에 중국에서 물건을 이렇게 던져서 보내면 어떻게 이렇게 북한에 닿을 만큼 정말 좁은 거리였다라고 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강폭 가운데 좁은 일부 지역이 어느 정도로 가까울까요? 약 20m일지, 200m일지, 2km일지. 샵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리는데요. 지금 세 분이 나란히 1번, 2번, 3번을 주셨어요. 1113님이 1번 주셨고요. 우리 6753님이 3번, 4906님이 2번인데 어떤 분 답이 정답일까요? 1번이 20m, 2번이 200m, 3번이 2km. 폴짝 뛰어가면 내가 정말 과장해서 폴짝 뛰어가면 내가 전속력으로 달리면 내가 저기까지 갈 수 있겠다 라고 하신 증언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1번일 것 같아요. 좁을 것 같아요. 그래야 빨리 올 수 있잖아요. 5112님. 그쵸. 근데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벽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거기에 CCTV도 더 세우고 그리고 이 철책에 전기를 흐르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그런 북한 당국의 폐쇄적인 정책이 더 강화되다 보니까 아무리 좁아도 사실 뛰어오는 건 불가능이긴 하겠죠. 그럼에도 우리 전해지는 이야기들에 따르면 좁은 강폭은 몇 미터 정도일지 어느 정도로 좁을지가 오늘의 한평차의 문제예요. 1번이 20m, 2번이 200m, 3번이 2km. 찬양 함께 하시고요. 수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인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이어집니다. OAP데이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의 정답은 기다릴게요.

0: 활짝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리로 또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1: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종착 7개월 차인 김서영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잘 부탁드립니다.
0: 이곳에 오셔서 참 많은 것들이 다르잖아요.
1: 네.
0: 북한을 경험하셨고 중국을 네. 네. 또 물론 코로나가 한창일 때 경험을 하시긴 했지만
1: 네.
0: 그때 중국을 경험하셨고 대한민국에 오셨는데 체제도 다르고요.
1: 네.
0: 경제 상황도 다르고요.
1: 네.
0: 다르지 않은 것들을 찾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곳에 오셔서 다른 환경 속에서 처음 마주하는 이 사회에서 또 선택의 기로들이 있잖아요.
1: 네.
0: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1: 네.
0: 직업을 바로 가지시는 분도 계시고
1: 네.
0: 아니면 얼른 단기적으로 바짝 얼른 일을 해서 뭐 이제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선생님은 7개월 동안 또 무수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또 어리시잖아요.
1: 아, 대한민국 이제 나와서 1개월 한 40일쯤 돼서부터 이제 다시 이제 저희 하나원에서 이제 운영하는 이제 심화 교육에 들어가서
0: 네.
1: 네일 아트 자격증을 아. 취득했고요.
0: 이미 네. 잘 하셨을 네. 것 같아요. 중국에서 네. 그 네. 매장을 운영하셨으니까.
1: 네. 네. 네.
0: 어, 정말요?
1: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이제 하나원에서도 이제 교육이랑 받고 하면서 다른 일을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댔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0: 아.
1: 이제 제가 거기 있을 때 어떤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네일 아트 네. 이제 공구를 한 세트로 이제 선물 받은 적도 있었고,
0: 오.
1: 그리고 이제 나와서 바로 며칠 네. 안 돼서 이제 하나원에서 다시 심화교육이 시작됐고, 그 교육에 제가 들어가게 됐고,
0: 아.
1: 이제 거기서 이제 정말 좀 어렵긴 했지만, 이제 거기서 바로 이제 저를 쓰겠다는 이제 원장님들이 되게 많으셔서,
0: 세상에.
1: 예, 그게 제가 자격증 바로 생기고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네일 샵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게 됐고요. 중국에 아기를 보러 갔다 왔단 말이에요. 갔다 와서 네일 아트를 안 해볼까 이런 꿈을 또 꿨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막 저를 뒤통수를 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0: 아.
1: 얘야, 이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다. 이러시면서 이제 저를 다른 이제 다시 이 길로 이제 이끌어 주셔서 근무하면서
0: 네.
1: 네, 그렇게.
0: 서울이에요?
1: 아, 광명이요.
0: 네. 어쩜 또 집 근처로.
1: 네, 집에서 이제 대중교통으로 가도 한 15분 정도. 너무 감사하죠.
0: 15분이요?
1: 네.
0: 와. 아니, 이 수도권에서.
1: 네.
0: 10분대 거리에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진짜 손에 꼽잖아요.
1: 맞아요.
0: 10명 중 한 분도 안 될걸요?
1: 그게 이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이제 뭔가 이제 너는 여거다 하고 이끌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0: 네.
1: 임지를 잘 못하고 이제 다른 거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0: 네.
1: 앞으로 열심히 살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제가 기도를 드리면
0: 네.
1: 저 여기서 열심히 살고 정말 뜻도시 열심히 살 테니까 이제 정말 몇 년 안에 제가 이 대한민국 땅 위에 이제 저의 작은 샵을 오픈할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0: 아,
1: 이러고
0: 아멘.
1: 있어요. 네.
0: 아멘. 얼른 오픈하시면 저는 일단 화분을 보내고
1: 네. 감사합니다.
0: 다 들어갈게요. 제 소품이
1: 네,
0: 예쁘진
1: 네.
0: 않지만
1: 네. 아, 꼭 보내주세요.
0: 꼭
1: 네.
0: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1: 네.
0: 그러면 앞으로의 그런 매장을 통해서
1: 네.
0: 또 이런 게 사업을 통해서도 그게 선교의 한 자락이 될 수가 있잖아요.
1: 맞아요.
0: 무조건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이렇게 직접적인 선포도
1: 네.
0: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만
1: 네.
0: 선생님이 계신 그곳도 너무나 귀한 자리일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제 고객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제 저하고 이제 얘기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저하고 이제 얘기를 몇 마디 나눠보고 아 혹시 교회 다니세요
0: 아~
1: 이러시거든요.
0: 이게 느껴지잖아요.
1: 네, 감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막 같은 교회 이제 다니시는 분이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이러시는 분이

0: 생기면 너무 반가운 거 있잖아요.
1: 교회가 또 작지 않은데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0: 그래요.
1: 다니는 분들이 서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0: 맞아요.
1: 그렇게 만나면 또 얼마나
0: 네, 너무
1: 반가워요.
0: 반갑고, 이제 혹시 이제 좀 뭔가 이제 한 집안 사람을 만난 그런
1: 그쵸,
0: 감정도
1: 그쵸.
0: 들고,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제 얘기하면 얘기가 통한단 말이에요. 말이 통하고, 그래서
1: 그래.
0: 제가 생각이 이제, 아, 이제 정말 이게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제 집에 혼자 있고, 이제 사람을 대상 안 하면, 이제 뭔가 약간의 우울증이 올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긴단 말이에요. 아기도 보고 싶고 가족들도 그립고.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사람을 많이 대상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정착을 잘하자면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많이 친해지고 얘기를 대화를 많이 해야 이제 지금 금방 많이 배울 것 같은데,
1: 네.
0: 저를 그런 자리로 너무 인도해 주셔서 너무
1: 세상에.
0: 감사합니다.
1: 아니, 이렇게 감사의 제목이
0: 네.
1: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0: 아, 너무 감사하죠.
1: 정말요. 아니,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들이 묻어나 있는
0: 네.
1: 고백들이에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알고 고백할 수 있음에도 감사.
0: 네. 네.
1: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남북한에서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과 이 정말 이루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고향 분들에게 소개를 해줄 때 이런 분입니다라고 어떻게 소개를 할수 있을지를 나눠보면서 오늘은 일단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착 7개월 차 북한에서 온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북에서 오신 김서영님 반갑습니다. 탈북 7개월 되셨군요. 네일아트 자격증을 따시고 우리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시면서 문자 남겨주셨어요. 언제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누며 함께하고 싶어요. 힘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덧붙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곳에 와서 이미 정착한 작은 통일의 모습이라고도 불리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런 정착 일상을 나누면서요. 뭔가 우리랑 다른 특별한 존재가 아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와 자매임을 알고 서로 함께 기도하며 복음 통일이라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같이 하고요. 기도의 동역자로 바로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수요일 목요일마다 함께하는 코너 안녕하세요 코너까지 함께 하셨고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한편 차이 정답을 도전을 계속 해주고 계세요. 오늘의 한편 차이 문제를 다시 한번 내드릴까요? 지금 뭐 1번, 2번, 20m, 200m 다양하게 보내주고 계신데 압록강과 두만강 통해서 탈북을 많이 하죠. 근데 이 폭이 얼마나 될지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그 간증마다 조금씩 그 건너는 얘기가 다 달랐을 거예요. 얼음 위를 이렇게 가신 분도 계시고 정말 뛰어서 가신 분도 계시고 한데 일부 좁은 구간은 어느 정도까지 좁을지가 오늘의 문제였어요. 1번이 20m, 2번이 200m, 3번이 2km, 약 몇 미터 혹은 킬로미터 정도로 좁을까요? 이 강폭이 20m, 200m, 2km인데 35년 전쯤인가요?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 요금 2만 원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이렇게나 가까운데 이 강도 가까울 것 같아요. 답 1번이요 하시면서 0785님도 주셨고요. 처음 듣는 건지 오랜만인지 가물가물해요. 정답 1번인 것 같아요. 7374님,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 문제로 낸 건 처음인데 아마 이 북한 소식을 접하시다 보면은 들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20m를 도전하지만 그래도 먼 것 같습니다. 5869님, 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00m요. 4352님도 도전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선물을 소개하는 동안 정답을 조금만 더 받아볼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도전해 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오늘도 추첨을 통해 드리는 OA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소망하는 워커스퍼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학김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부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긴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답, 한뼘 차이 정답은
1번 약 20m입니다. 확실한 정답입니다 하시면서 200m를 외쳐주신 0566님. 200m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20m는 저희가 달리면 정말 뭐 빠르게 달리면 10초도 안 걸리는 거리잖아요. 물론 이 강폭이 그 지점마다 지역마다 크게 달라지기도 하는데 여기를 직접 취재한 한 언론사에 따르면 여기를 촬영해서 소개한 그 자료를 보면 일부 구간의 강폭이 20m까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중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100m 이하인 곳도 꽤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과 몇십 미터 건너편에 다른 나라가 보이는 곳도 있지만 손 뻗으면 닿을 거리라고 표현하는 이 거리를 갈 수 없는 그곳이 전기 철책으로 세워져 있는 북한 땅. 이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문자와 함께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물건을 던질 정도면 정답은 1번 같아 하셨던 새싹회원이신 1874님 맞아요. 정말 가까운 거리죠. 생각한 것보다 정말 가까운 거리죠. 늦게나마 도전하셨던 0318님도 정답을 맞춰주셨고요. 압록강이 자유의 휴양지로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던 와 아멘 8865님 200m 달리면 1분 이내 건널 수 있는 거리라고 해주신 0979님 20m면 이건 뭐 걸어도 1분 이내로 갈 수 있는 거리겠죠? 정말 가까운 거리지만 갈 수 없는 땅. 그 분단의 장벽을 사람이 계속해서 쌓아올리는 그 분단의 장벽을 하나님께서 속히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여러분 오늘 참여해 주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제가 방송 마치고 나서 당첨자는 개별로 연락을 드릴게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자 가운데 출석 인사 가운데 나누었던 기도의 한 줄 또 보내면서 품었던 하나님의 마음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오해피데이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 바자회와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 바자회 예은 플리마켓은 9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 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블잇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블잇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블잇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MCA에서 진로 캠프 유루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소프라노 김영미, 테너 김현호, 가수 조범진,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

으로 콘서트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때로는 낙심되고 힘이 없을 때 제가 금방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은 이제 라디오를 틀면 찬송이 나오고 해서 찬송 따라 부르고 또 보내주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1: 극동방송 들으면서 찬송 나올 때 늘 차 타고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중보기도 하는 그 시간이 좋아서 또 중보기도 나올 때마다 안 급하면 차를 세워놓고 같이 중보기도를 늘 하고 합니다.
2: 아침마다 마음에 양식을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극동방송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저 앞으로 쓰고 해주셨으면.
3: 극동방송은 저의 친구고 아마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베스트 친구일 것 같아요.
4: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이 시간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오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매주 이 시간에는 울산 삼산교회 배석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포기하지 않는 바울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고린도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묵상할 때 살펴봤던 것처럼 이 고린도 지역은 지중해 중앙에 그리스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그때 당시에 제2의 로마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로마 제국에서 아주 번성했던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고린도의 위상을 따지자면 지금의 파리나 뉴욕과 같은 위상은 충분히 될 만큼 아주 대단한 위상을 가졌던 그런 세계적으로 알려진 도시였다 하는 것입니다. 대도시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고린도 지역에 살았고 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 거주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철학적, 인종적, 문화적 배경도 굉장히 다양했고 또 당연히 유동 인구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화려한 도시에 2차 전도 여행 때에 처음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서

생활했고 또 복음을 전했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그리스인 부부를 만나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지역에 없었던 조력자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지역의 복음 전파 사역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했던 아주 난폭하고 거친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고린도 지역까지 바울을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아주 거칠게 방해했습니다. 또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크게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 고린도 지역에서 행하고 있었던 복음 전파 사역을 포기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지역에 내 백성이 아주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힘써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은 환상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열심히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한 장소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머문 적이 이전에 1차, 2차 전도여행 다 통틀어서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고린도 지역에 마음을 쏟았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 통틀어도 에베소, 고린도 말고는 이렇게 긴 시간을 한 장소에서 체류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 애를 써서 애정을 쏟아서 한 이유는 그 사역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쉬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할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 지역에서 하는 모든 사역을 멈추고 싶었고 포기하고 싶었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정말로 1년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을까요? 성공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분명하게 알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들 가운데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여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언변과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잘 정돈해가지고 설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그들 가운데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 가운데 그와 같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말씀을 말하고 할수 있는 그런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깨달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논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복잡하고 혼란스럽게까지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리가 필요했습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 지역에는 그 말씀 사역이 왕성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정규적인 목회자를 길러내는 그런 제도, 시스템이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 내가 그 성도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때 당시에 예배의 또 신앙과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4절 7절 말씀해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기사와 이적들이 그들 가운데 많이 일어났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기사와 이적이 많았는가 하면 영적인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다양하고 많은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상당히 길게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 고린도

0: 고린도 교회를 생각한다면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만 딱 보더라도 이 교회는 복음 전하기도 어렵고 아무도 복음을 드리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포기하려는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성에 내 백성 많다라고 하신 것처럼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다 상당히 당시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하는 거죠.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손에 꼽히는 대형 교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여러 은사들과 또 영적인 영향력 때문에 그 주변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였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이 성장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본다면 당연히 이 모든 사역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지만 또 이 바울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과 유능한 사역이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한번 마음가운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0: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런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곧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 바울 그 자체다 그런 말입니다. 이 교회를 봐라. 이게 곧 나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 왕성한 말씀 사역이 그 풍성함이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 수많은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과 그 은사들이 곧 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추천을 받아야 되느냐? 너희들이 곧 내가 아니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기의 분신처럼 여겼습니다. 그 정도 고린도 교회가 그에게 아주 귀하고 소중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중해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 모든 교회들이 다 바울에게 애달프고 귀했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보다 더 특별한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짧은 시간에 급성장을 해서 그랬는지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면서 그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다 살펴보았는데요. 제목만 열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분열의 문제, 음행의 문제, 송사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예배 복장에 대한 문제, 성찬에 대한 문제, 영적 은사에 대한 문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 또 세세하게 보면 이것도 훨씬 더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소식을 언제 들었는가 하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무르며 사역을 했는데 바로 그때에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내부적인 문제가 많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 격이었던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에베소까지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바울에게 호소하면서 소식을 전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안에서 아무리 이렇게 심각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 고린도의 성도들이 제대로 신속하게 명석하게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문제가 많지만 엄청 심각하다라고 그는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준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써가지고 전달을 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다 같이 읽고 고린도 교회 내부적인 이 여러 문제들을 잘 해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 16장 17절 18절 또 고린도 전서 16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에 읽어보면 이것이 이제 보입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7,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들이 와가지고 바울에게 소식을 알려주었는데 그 소식을 알려준 것이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시원하겠습니까? 바울의 마음도 시원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의 성도들의 마음도 시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써준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읽고 알아서 잘 해결할 것이니

너희들에게도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니 좋은 일이다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또 고린도전서 16장 21절 24절 말씀해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철석까지 믿는 겁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읽고 고린도 교회 내부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알아서 잘 해결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 이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어투로 한 말이 아니고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교회 밖에 너희들은 아니고 있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주를 너무 사랑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읽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할 거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지 않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바로 고린도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면 바울은 어떤 상황을 예상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전서를 이미 읽고 내부적인 여러 문제들을 이미 해결하고 있거나 이미 해결한 상태로 바울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맞닥뜨린 그런 상황은 굉장히 바울의 입장에서 아주 참혹했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부적인 그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 7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것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리에 차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만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지만 여러분이 그를 위로해 주었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디도는 여러분이 나를 몹시 보고 싶어 하고 나에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나를 열렬히 옹호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이제 이런 거죠. 개혁 개정에 이렇게 보면 이 어투가 상당히 딱딱해가지고 이렇게 감정이 잘 느껴지지가 않는데 7절에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모함과 애통함과 하는 이 단어로 번역한 이 내용을 공동 번역에서는 나를 몹시 보고 싶어하고 나에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모함은 보고 싶어 한다고 우리가 빨리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애통함이라고 했는데 이 애통함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뉘우침이라는 단어하고 연결돼서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애통함이라기보다는 뉘우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더 받아들이기에 이해하기에 더 좋은 번역이고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지금 시리에 차 있었다는 겁니다. 깊이 낙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거라고 의심치 않았는데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방문했을 때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를 그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는커녕 바울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바울을 배척하는 일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싫어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지만 그를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에베소에 돌아간 바울은 소위 눈물의 편지, 눈물로 쓴 편지라고 알려져 있는 그 편지를 써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그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디도라는 거죠. 근데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7장 7절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이전에 바울이 방문했을 때는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열렬히 바울을 옹호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열렬히 바울을 옹호했다 하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 그때 방문했을 때는 바울을 옹호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또 지금은 그들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는데 바울이 그때 당시에 가서 당했던 그 모든 일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았을 때 그것은 마땅히 당연한 일로 그들이 스스로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는 바울을 보고 싶어하고 이제는 열렬히 바울을 옹호하고 또 이제는 자기가 한 행동이 잘못한 줄 알고 뉘우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사도 바울이 굉장히 행복하고 큰 위로를 받았다 하는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오해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억울하게 누명을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삶을 살다가 혹은 학창시절에 혹은 사회생활을 하다가 여러 사람들에게 왕따 비슷한 것을 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무 잘못이 없는 아무 이유도 없는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세상 파렴치하고 비겁하고 덜 떨어지고 인간 같지도 않고 더럽고 추잡하고 경멸스러운 사람이라고 취급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 일을 그가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대하는 모습이 이렇게 차갑도록 변하게 된 것을 보면서 많이 낙심했고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먼저 고린도 교회에 써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방문한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나서 그 육지로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마게도냐 지역,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다 둘러보고 다시 고린도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3차 전도행을 마치는 거, 이게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딱 방문하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게 차갑게 변한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이후에 그 계획을 실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다 접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바로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그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계획한 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그것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변명하듯이 쓰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복음 전하는 사역을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튼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겨우 넘겼을 때에도 즉시로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울의 시절을 보내다가 회심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은 듯 보여서 성 밖으로 내쳐진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신학자들은 그때 바울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죽은 듯 보였다고 했으니까요. 돌을 친다고 하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죽었는지 확인을 했을 거고요. 죽었는지 확인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을 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죽은 거 맞다. 근데 죽었는데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최소한 어찌됐건 간에 진짜 거의 죽다 살아난 것은 맞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일어나서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를 그렇게 배척하고 차갑게 돌변한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는 도저히 그 다음 사역을 이어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로 바로 모든 사역을 접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고 나서 아마 몇 날 며칠을 집에서 칩거하면서 자기의 공간에 칩거하면서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눈물로 쓴 편지라고 하는 그 편지를 썼을 겁니다. 눈물로 쓴 편지는 지금 전해지지 않아서 무슨 내용을 썼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고린도 후서를 좀 자세히 읽다 보면 그 내용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 1장 12절 14절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뭘 했느냐, 그의 이 상황을 대하는 첫 스텝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재앙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제가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바울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특히 여러분을 대하면서 인간의 꾀를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솔직하고도 진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으며 또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쓸 때에도 사실을 사실대로 썼으므로 여러분은 그대로 읽고 그대로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우리를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이해하게 되기를 나는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날에는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합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이 편지를 쓸 때도 사실을 그 사실대로 썼으므로 여러분은 그대로 읽고 그대로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굳이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거짓말쟁이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비방하던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굳이 안 쓸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절 그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우리를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지금 이 고린도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있었던 이 갈등의 이 문제, 이 오해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써진 게 아닙니다. 해결되는 과정 가운데 고린도 후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는 완결이 아니고 진행 중의 상황에서 쓰여진 편지다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를 말하냐면 여러분이 우리를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한다는 거죠. 이 말은 그가 이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오해하고 그냥 완전히 관계가 틀어지고 사도 바울은 아주 나쁜 인간이 되어서 복음도 모르고 또 사역도 할 줄 모르고 인격도 별로고 약속도 안 지키는 인간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이렇게 상황이 끝나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후에 뭐라고 말을 하냐. 이 뒷부분에 고린도후서 1장 14절 뒷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완전히 이해하게 되기를 나는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날에는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합니다. 바울이 이 상황에서 가장 처음으로 한 일, 그 일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 1장 14절을 풀어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아직도 나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풀리기 쉽지 않다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를 향한 오해가 풀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숨이 붙어 있을 때 불가능하다며 죽어서 저 하늘나라에 함께 갔을 때라도 저에 대한 여러분들의 오해가 풀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는 내가 여러분들을 여전히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여러분들도 나를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바울의 눈물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의 마음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원래 포기하면 다 쉬운 겁니다. 내버려 두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편한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왜 어렵습니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포기한다면 눈물 흘릴 일도 없고 그닥 그렇게까지 가슴 아플 일도 없습니다. 근데 포기할 수 없다면 이게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하는 사람보다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마 더 오래 살 겁니다. 마음 상할 일이 없으니까요. 목사들 중에서도 사역이 잘 되든 안 되든 성도들이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든 신앙적으로 성장하든 안 하든 신경 안 쓰고 자기 할 것만 하면 오래 살 겁니다. 안 아플 거예요. 근데 일일이 하나하나 신경 쓰고 마음 쓰면은 아주 곤욕을 겪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뭐를 말하냐면 이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지만 그는 뭘 봅니까? 영원을 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영원이 있습니다. 영원히 있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무한대의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혹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롭고 안타까워서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어도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스러워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내버려 두는 것은 이것은 영원의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영혼의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제자리를 찾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있고

0: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의 삶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과 같이 끊임없이 믿고 기대하는 그 분투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절망과 좌절이 앞을 가로막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희망을 꿈꾸는 것이 기뻐서가 아닙니다. 희망을 꿈꾸는 것이 쉬워서도 아닙니다. 희망을 꿈꾸는 것이 괴롭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더 괴롭고 더 힘들고 더 안타깝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영원의 시간 가운데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눈물을 흘려도 가슴이 아파도 이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나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살아가는 세상이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삼산교회 배석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58-8411번, 지역번호 052-258-8411 울산 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혹은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0: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 바자회와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 바자회 예은 플리마켓은 9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 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소프라노 김영미, 테너 김현우, 가수 조범진,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

로 콘서트,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습니다.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9월 2일 수요일, 즐거운 수요일. 네, 맑든 흐리든 비오든 아무튼 좋은 날. 예, 도전하기 좋은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도전 찬양 시간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새끼라에서 대부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방학생과 제가 이제 통화를 하게 되는데요. 무교생도 그렇고, 이 시간은 교회 방학생뿐만 아니라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과도 전화 연결을 하고 아주 좋은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도전 찬양 시간. 생방송 중에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두 글자 문자라 아니면 어플 메시지 주시는 분들께 제가 사전 섭외 없이 바로바로 여기 창에서 제가 보면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걸어서 앞소절 노래를 제가 잠깐 부르면 바로 이어서 노래를 부르시게 되면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어떤 분은 막 막 떨린다 그러고. 예, 본인 소개 안 해도 됩니다. 예, 본인 소개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뭐 무명으로 하셔도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 종이 땡땡땡 하면은 상대방이 어서 모이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딩동댕입니다. 좋은 선물을 그러면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여보세요 이런 거 없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런 거 없고요. 바로 찬양을 앞소절 부르면 바로 이어서 조금만 부르게 되면 정답, 네, 선물 받으시는 축하를 받게 됩니다. 자, 어디로 문자를 보내시면 되냐. 이 시간 오후 3시 시간대는 전국 생방송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서울 수신 문자 샵 1069번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우물정이라고도 하죠. 숫자 1069 이쪽으로 도전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포함해가지고 긴 거는 100원이고 무료 어플 메시지로도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도전이라고 주시는 분들께 제가 무작정 예, 전화를 걸어가지고 선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곡은 이제 제가 그때그때마다 이제 달라요. 아까 제가 학교 종이 땡땡땡 했잖아요.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자, 첫 곡. 대부분 이제 새끼라에서는 좀 예전 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익숙한 곡. 최근에 교회 다니시게 된 분들은 좀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곡들. 찬송가, 복음성가. 이런 곡들 제가 바로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자, 어떤 분의 도전을 받아들일지, 이분의 도전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봅니다. 3761번. 3761번님. 아주 빠르게 도전을 해 주셨는데. 아, 전화가 연결이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수화기를 들고. 3761번.

찬양의 컬러링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3761번님 도전. 도전, 도전, 도전. 아유. 전화를 안 받으시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도전자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도전자. 자, 이분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여보세요? 여보세요?
1: 네.
0: 제가 전화를 걸고 있는데?
1: 제가 전화가
0: 혹시
1: 됐나요?
0: 그 번호가 몇 번이십니까?
1: 3761하나예요?
0: 전화를 늦게 제가 어떻게 전화를 저한테 주셨나요?
1: 네, 걸리던데요. 지금 막 끊겨가지고,
0: 끊겨가 다시
1: 말씀하시다가
0: 전화를
1: 끊겨.
0: 했구나.
1: 네.
0: 그러면은 다시 제가 전화를 건 것처럼 한번 예수님이
1: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0: 아이고 다행입니다. 아유 깜짝 놀랐어요. 어쩐지 계속 그 다음 분 전화가 안 걸려요. 전화가 계속 안 걸리길래 저한테 계속 전화를 놓치고 나서 계속 전화를 하고 계셨구나. 그죠?
1: 전화가 막 왔는데 제가 받으니까
0: 예.
1: 안 받으시네요 이렇게 하고 말씀이 들려가지고
0: 예.
1: 얼른 다시 제가 했더니
0: 그러니까 전화를
1: 연결이
0: 다시
1: 되더라고요.
0: 하셨구나. 어쩐지.
1: 네.
0: 전화를 아무리 눌러도 전화가 안 되길래, 계속 겹친 가운데. 와, 끝까지 우리 3761번님 도전을 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어디십니까? 어디? 예.
1: 여기 청주에
0: 청주.
1: 살고 있고요. 네.
0: 어떻게 본인을 밝힐 수 있나요? 어떤가요?
1: 아, 네, 밝힐 수 있습니다.
0: 네, 밝혀주십시오.
1: 아, 저는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부 때부터 쭉 다녀서
0: 예.
1: 지금 청주 아가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선영 권사입니다.
0: 권사님?
1: 네, 최연소 권사입니다.
0: 임선영 권사님, 아가페 교회,
1: 네,
0: 청주,
1: 청주 아가페 교회.
0: 예, 최연소 권사님, 한 40대 초반 되시나 봐요?
1: 아, 이제 목소리는 그런데요.
0: 예,
1: 중반 좀
0: 중반.
1: 되었습니다.
0: 목소리는 20, 30대가

0: 드세요.
1: 감사합니다.
0: 권사님이라니까 깜짝 놀랐네.
1: 네.
0: 와, 40대 중반에 우리 아가페교회에서 최연소 권사님. 야, 언제부터 극동방송은 들으셨어요?
1: 아, 극동방송은 저한테 늘 듣고 있는 생활 속에 네. 듣고 있는 네, 라디오고요.
0: 예.
1: 말씀과 찬양이 늘 끊이지 않아서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1: 네.
0: 청주가 지금 들린 지가 아, 그러니까 대전 극동방송 통해서 예전부터 네. 그러니까 들렸으니까
1: 네, 네.
0: 계속 들으셨구나.
1: 네, 네. 네,
0: 청주 본부가 생기면서 104.7인가 이쪽으로 네, 지금 네. 들리고 있잖아요.
1: 맞아요. 네, 네.
0: 야, 보니까 오늘 가장 먼저 도전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자, 선물 어떤 거 드릴까요?
1: 어떤 게 있는지.
0: 아, 그럼 제가 불러드려야죠. 예. 하루 많이 듣지만 그래도 전화 연결이 되면 그게 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보면. 그쵸?
1: 네. 아, 워낙 많아가지고 또 저한테는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기억하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0: 자, 오늘 이제 잘 다니시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드리는데,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 묵에서 묵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오지 153 시푸드에서 쭈꾸미, 루브로파르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거?
1: 아들을 위해서 소곱창 정도.
0: 아들이 소곱창을 좋아합니까?
1: 네.
0: 아, 자, 온 가족이 함께. 우리 가족은 다 지금 어떻게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성도 맞나요?
1: 네. 네네. 아빠, 남편만 빼고.
0: 네.
1: 네, 아이들하고, 네, 잘 다니고
0: 남편만
1: 있습니다.
0: 빼고.
1: 네.
0: 아, 완전치가 않네요.
1: 안 돼요.
0: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자, 네. 남편에게 나중에 꼭 방송 같이 꼭 들으시고, 이번 소곱창 네. 드시면서, 네.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또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방송을 네. 꼭 같이 듣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 네,
0: 전화 연결도 꼭 좀 해가지고 우리 네. 방학생 남편 무교인가요? 네. 방학인가요?
1: 방학이에요.
0: 방학입니까?
1: 무교 시절에는 다녔는데
0: 네.
1: 네.
0: 자, 우리 계약하는 그날을 꼭 좀 저희가 꿈꾸면서 네. 다음에 네. 꼭 3761번님 꼭 다르게 남편하고 꼭 좀 도전 좀 부탁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네. 예수님이
1: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최연소 권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영주 장로님이 예, 또 작사 작곡까지 하고 부르신 곡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12분 됐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도전 찬양 여러분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도전을 해주고 계시는데 와, 이분들 가운데서 제가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참 고민입니다. 그 중에서 이분에 한번 도전을

0: 자, 신호 갑니다.
1: 여보세요?
0: 아름다운 마음.
1: 저못 들었어요. 다시요.
0: 아름다운 마음들이
1: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0: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자, 옆에 라디오 켜져 있죠?
1: 아니요, 라디오 껐어요.
0: 라디오 껐습니까?
1: 네.
0: 운전 중 아니시죠?
1: 네네.
0: 지금 혼자 있어요? 딸하고 있어요?
1: 내딸 방금 내려줬는데,
0: 예.
1: 내리면서 제발 이러고
0: 제발 하고
1: 내렸거든요.
0: 내렸어요? 딸이 꼭 해보라고 해가지고 보냈다면서요?
1: 네, 맞아요.
0: 지난번에 도전을 해봤던 분입니까?
1: 네, 첫 새싹으로 한번딱 보냈는데,
0: 예전에 도전했는데, 그때 안 시켜줘가지고, 삐졌습니까?
1: 지금
0: 삐질라고
1: 안
0: 했습니까?
1: 삐졌습니다.
0: 삐질라고 했어요?
1: 네, 아니요, 안 삐졌습니다.
0: 아직 안 삐졌죠? 아이고,
1: 네.
0: 다행이네. 제가
1: 어머, 이게
0: 제일
1: 진짜
0: 무서워하는
1: 되는구나.
0: 분들인 게 삐지는 분들인데, 아유,
1: 네.
0: 다행이네요.
1: 네,
0: 삐진다고 해가지고
1: 감사합니다.
0: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1: 네.
0: 근데 이 도전이 이렇게 또 하도 많은 분들이 보내다 보니까, 아,
1: 네.
0: 되기가 또 쉽지 않더라고요. 아유,
1: 감사합니다.
0: 오늘 이렇게 또 돼가지고 다행이네. 근데 딸도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1: 그러게요.
0: 경상도십니까?
1: 네?
0: 경상도에요, 계시는 곳이?
1: 아, 네, 맞아요.
0: 어딥니까? 예.
1: 대구예요.
0: 대구. 본인
1: 네네.
0: 소개 가능해요?
1: 가능합니다.
0: 예.
1: 저는 대구에 있는 푸른 하늘교회 서수진 집사입니다.
0: 서수진 집사님, 푸른
1: 네네.
0: 하늘교회.
1: 네네.
0: 야, 교회 이름이 정말 멋지네요.
1: 네, 블루스카이입니다.
0: 블루스카이.
1: 네.
0: 오늘 보니까 도전이라는 단어를 이몇 개인지 셀 수가 없어요.
1: 네, 겁나게
0: 와,
1: 많이 넣었어요.
0: 이 도전 의식이 정말, 와, 이거 진짜 제가 이거를 딱 선택을
1: 할렐루야.
0: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1: 네, 아, 안 그래도 피디님 제가 그 첫째 아이가 해보라 해서 했는 거고,
0: 네네.
1: 그 사실 둘째 아이 통해서 새끼라를 듣기 시작했거든요.
0: 어,
1: 이제
0: 그래요?
1: 둘째 아이가 제가 임신 5개월 때
0: 네.
1: 그 기형아 판정받고 낳은 아이인데,
0: 네네.
1: 지금 내병변하고 지적장애 갖고 있거든요.
0: 어, 그래요?
1: 네, 그래서 그 활보 선생님하고 재활치료 다니다가 라디오에서 이걸 들었나 봐요.
0: 네네네.
1: 근데 저보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이제 새끼라를 모르고 있는데 계속 뭐라 얘기를 하는데, 이제
0: 뭘, 그렇죠.
1: 언어치료도
0: 예.
1: 받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더니 새. 그래서 내가 새. 깨. 그래서 깨? 이게
0: 예.
1: 뭐야? 그리고 네, 그다음 라. 라? 에? 그게 뭐냐고 걔 엄청 화를 냈었거든요. 근데
0: 와.
1: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아이가 듣고 저한테 전달했던
0: 그니까,
1: 거였어요.
0: 야. 우리
1: 너무
0: 아까
1: 좋아해요.
0: 딸, 그 내렸다는 딸이 둘째예요, 첫째예요?
1: 아, 첫째 온유고요.
0: 첫째
1: 둘째는
0: 온유가
1: 주영이.
0: 내렸고,
1: 주영이가
0: 둘째
1: 둘째 아이거든요.
0: 주영이가,
1: 네, 아픈
0: 와.
1: 나이예요.
0: 아프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끼라를 정말 사랑하고 또
1: 네.
0: 엄마에게 이렇게 알려줬구나. 와,
1: 네, 아이 덕분에 제가 이걸 듣게 됐어요.
0: 지금 혹시 우리 주영이 듣고 있을까요?
1: 아니요, 제가 이제 주영이 데리고 재활치료 가려고 하고
0: 그래요.
1: 있어요.
0: 지금 혼자 계시고.
1: 네네. 네네.
0: 와, 선물 뭐 드릴까요? 주영이 뭐
1: 네.
0: 좋아할까요?
1: 아, 근데 온유가 좋아하는, 온유가 맨날 노래 부르는 게 있는데.
0: 뭔데요, 뭐.
1: 소곱창이요.
0: 소곱창 노래를 부르구나. 아이고.
1: 네.
0: 자, 그리고 주영이는 뭘 원할까요?
1: 어머, 진짜요. 주영이.
0: 예.
1: 아유, 말씀이라도 감사한데.
0: 네.
1: 그러면,
0: 예.
1: 네, 말씀하셨으니 대답을 하겠습니다.
0: 예. 예.
1: 주영이 연어 부탁드릴게요.
0: 연어. 그래요, 그래요. 연어하고 소곱창하고, 예,
1: 네.
0: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머, 어떡해. 너무 좋아하겠다. 이거 어떻게
0: 그러니까.
1: 녹음이 안 되죠?
0: 녹음이요?
1: 어머, 네.
0: 그러게요. 지금 저는 이제 생방송 중이어가지고,
1: 네, 이게
0: 네네.
1: 전교인한테도 다 빌려주고 싶고,
0: 오,
1: 네, 저희
0: 블루스카이
1: 남편하고,
0: 처치.
1: 네,
0: 예?
1: 블루스카이 처치요.
0: 자, 우리 블루스카이
1: 네.
0: 처치 중에 우리 누구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1: 아, 우리 목사님, 사랑하는
0: 목사님께
1: 목사님.
0: 한마디. 예.
1: 네.
0: 목사님 성함이?
1: 성현, 김삼자 숫자 목사님이요.
0: 김삼수 목사님.
1: 네네.
0: 우리 대구의 푸른 하늘 김삼수 목사님께 한마디. 예.
1: 네. 우리 목사님은

0: 세상 최고의 목사님이고 모든 것 가족보다 우리 성도들 영혼을 먼저 생각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1: 네네.
0: 제가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아픈 아이 낳으면서도 주의 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양육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목사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김삼수 목사님을 비롯해서 푸른 하늘 교회 그리고 네. 또 우리 온유 또 주영이까지 네. 아유 네네. 정말
0: 아 그리고
1: 너무...
0: 사랑하는 박정환 장로님.
1: 박정환 장로님까지.
0: 네, 우리 예. 신랑. 네.
1: 예, 우리 장로님. 네, 모두 네. 건강하시고 오늘 너무 네. 축하드리고요. 예.
0: 아, 그리고 지금 전국에 다 듣고 계실 텐데.
1: 네, 네.
0: 기도 지원 부탁해도 될까요?
1: 예, 예.
0: 네,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을 힘입어서 우리 사랑하는 박주영 주영이 주의 영광 위하여 서고 걷고 뛰며 정말 말하고
1: 예.
0: 화장실도 정상적으로 대소변도 가리고 말하고 주의 영광 위에 노래하는 아이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금 전국에서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우리 박주영을 통해서 네. 정말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아멘. 영광을 드러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아멘.
1: 오늘 도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생방송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샵 1069나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도전이라고 문자 메시지 주시는 분들께 제가 여기서 무작위로 선정해서 전화를 드려서요. 앞부분 살짝 제가 찬양 부르면 이어서 부르는 분께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상관없이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이제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 오늘 좀 선물 좀 드리고 있는데 혹시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지만 나도 도전해 볼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도전 옆에다가 방학이나 무교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 더욱 높습니다. 높아요. 선물 받으실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 사이에 우리 도전자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 가운데서 이분 한번 전화해 볼게요. 저는 누군지 몰라요. 그냥 문자창 보고 그냥 아무렇게나 제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곡이 될지 바로 이어서 부르시면 됩니다. 3028번님 도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3028번님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요, 와, 이 수많은 도전자들 가운데서 이분 한번 해봐요.

0: 자, 신호 갑니다. 416. 하늘 가는.
1: 여보세요?
0: 하늘 가는.

0: 아우, 축하드립니다. 와.
1: 안녕하세요.
0: 와우. 축하드려요. 지금 놀이터라고요? 놀이터?
1: 예, 놀이터입니다.
0: 어느 지역 놀이터입니까?
1: 대구 광역시에 있습니다.
0: 대구. 좀 전에도 대구였는데?
1: 예.
0: 와.
1: 대구에 행운이.
0: 그러니까. 대구 어디예요? 대구 어디?
1: 여기는 대구 광역시 동구. 이거까지 말해야 되나요?
0: 동구.
1: 예.
0: 동구 다음에.
1: 신천동이라고, 예.
0: 신천동. 아,
1: 예.
0: 그렇구나. 아니, 제가 또 대구 극동방송에서 좀 있어가지고, 아는 체 좀 해보려고. 예, 대전, 대구에도 있었습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자, 우리 놀이터에서 지금 혼자 놀지는 않을 것 같고.
1: 예.
0: 애하고 같이? 우리 아이하고?
1: 예, 애는 그네 타고 여기 옆에 할머니들 저쪽에 좀 멀리 계세요.
0: 할머니들도 옆에 있고. 오늘 몇 번째 도전이에요?
1: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한 세 번 살랐는데 그 뒤로는.
0: 아유, 그럼 많이 도전하셨구나.
1: 예, 근데 제가 이거를요.
0: 예.
1: 애가 2019년에 태어났는데.
0: 예.
1: 그때부터 들었거든요.
0: 오.
1: 예.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 나는 당첨될까 막 했죠.
0: 아, 새끼라는 근데 2021년부터 했어요, 제가.
1: 아, 그때 4시에 뭐. 아무튼데.
0: 예, 아무튼 그 정도 21년에 했는데 초창기 예. 때부터 들으셨나 봐요.
1: 와. 예, 그때 애가 태어나고
0: 네.
1: 너무 이게 뭔가 은혜가 필요한데.
0: 네.
1: 예, 그래 가지고 막 여기 채널 여기저기 돌리다가 서울에 왔다 가지고 그때.
0: 감사합니다. 예, 오.
1: 네.
0: 극동 방송은 예전부터 또 대구 극동 방송 계속 들으셨고요?
1: 예, 전 친정 엄마가 옛날부터 들었기 때문에
0: 네.
1: 예, 저도 듣고 예. 그거 전파 선교사도 하고
0: 그렇구나. 와.
1: 애가 또 늦게 생겨가지고 7년 만에 생겼는데
0: 예예. 예.
1: 네, 기도 제목도 내고 그랬었어요.
0: 어느 교회 섬기세요? 대구에서?
1: 아, 저는 대구 동신교회입니다.
0: 동신교회.
1: 예.
0: 아, 또 동신교회 저도 가봤죠. 예배도 드려봤고 옛날에.
1: 예,
0: 예 그렇구나. 예. 아무튼 자 오늘 4266번님 너무나 축하드리고
1: 예.
0: 어떤 선물 드릴까요?
1: 음? 아, 또 선물 있었죠.
0: 선물.
1: 그 선물만 다시 한번 말씀.
0: 선물만 자 소곱창 전골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묵 냉면 유산균 김부각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캡슐 세제 주얼리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네요.
1: 단백질 그게 마시는 건가요?
0: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우유나 이런 거 뭐 물이나 타가지고 마실 수 있는 거.
1: 아, 그
0: 팩으로 돼가지고 그러면? 팩으로 돼서.
1: 아 예.
0: 네.
1: 그게 맛이 있을랑가요?
0: 맛있습니다. 아니, 고민되면은 네. 제가 단백질도 하나 드리고 애들 좋아하는 네. 거 딱 하나 또 고르세요.
1: 애들 좋아하는 거요?
0: 네.
1: 두 개나 주세요?
0: 그러려고요. 애들도 막 있다고 하길래.
1: 아, 저기 연어.
0: 알겠습니다. 단백질하고 연어. 예.
1: 네네. 감사합니다.
0: 지금 어떻게 가족이 그러면 어떻게 다 잘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1: 예, 잘 하는데 남편이 좀.
0: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꼭 이렇게 좀 아까 예, 아까 거기도 다 잘하는데 남편만 방학이던데 여기도
1: 기도 제목이죠.
0: 여기 남편이 방황 중인가요?
1: 예, 참사라고 해야 되나.
0: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선물 두 개 드리기를 잘했네. 예, 남편한테 예. 극동 방송에서 예. 이렇게 받았다고 하면서 잘 이렇게 네? 또 우리 남편하고 신앙생활 잘 해보자. 이렇게 또 결단하는 예. 계기 됐으면 좋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남편에게 한마디 할까요? 남편에게? 방황하는 남편에게?
1: 남편, 하나님 품으로 빨리 어서 속히 오시길 기도할게요.
0: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꼭 두 분이서 예수님 잘 믿고 정말 천국 소망 가지면서 이 땅에서 천국도도 느껴보시면서. 그렇죠?
1: 네.
0: 예, 우리 4266번님. 오늘 도전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드 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 여러분의 교회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드 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일이 아닌 오늘을 살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적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미래적 천국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미래적 천국만을 생각하는데 만약에 미래의 천국만 있다면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기독교는 현실에 대해서 말할 것이 별로 없는 종교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곳에서 누리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개념인데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면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이 부분이 잘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핵심적인 구절이 6장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33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면 우리가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큰 그 계획과 그 목적을 따라 살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생존과 사명의 얘기입니다. 생존이냐 사명이냐. 사명이란 뭘까요,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신다는 것. 주님을 위해서 살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33절과 34절, 제가 지난주에 이 본문을 다루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33절과 34절을 가지고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33절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34절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33절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오늘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염려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염려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염려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이죠. 그죠? 내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대비도 하고 여러 가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미래가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뭡니까?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전망도 하고 예측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예측하지만 틀릴 때가 많아요. 위기는 어때요, 여러분? 위기는 갑자기 닥치잖아요. 이번에 네팔에서 일어난 일들도 그게 그렇게 녹아내려서 한꺼번에 밀어닥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 태풍이 올 때도 그렇죠? 태풍이 올 때도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중국으로 빠지냐, 한반도를 거치냐, 일본에서 멈출 거냐, 아무도 예측은 해요, 예측. 지진도 마찬가지죠. 뭐 수많은 과학적인 도구들이 있지만 대비도 하지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는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AI 시대가 열려버렸어요. 이게 원래 AI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코로나가 이걸 당겨버린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AI는 지금 우리의 현실에 왔습니다. 너무 속도가 빠릅니다. 너무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해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뭐가 많아져요? 불안과 염려가 많아져요. 이럴 때 많아지는 게 뭐냐?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많아집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무당들이 창구를 합니다. 무당들. 젊은이들도 점쟁이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 요즘은 공중파 방송에서도 점쟁이가 나가서 막 흔드는 게 나와요. 타로, 사주 카페, 지금 해운대만 가도 바글바글, 광안리만 가도 바글바글. 전화로도 운세 서비스를 해줍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이 점쟁이. 주식과 사주를 연결시켜서 돈을 버는 직종도 나오죠. 그러니까 주식에만 집중한 사주를 봐주는 점쟁이들이 나와요. 이게 늘어나는 게 뭘까요?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AI 시대가 오면서 내 직업이 앞으로 존재할 수 있을 거냐? 다 지금 그거 찾고 있잖아요. AI 시대가 돼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요즘 모든 게 AI가 대신해 주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대학 전공 이전에 힘들어졌습니다. 전공 선택을 힘들어진 거예요. 전공이 아니라 대학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많아진 거예요. 예견, 전망하지만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알아낸다 할지라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실 미래에 관한 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내일을 우리말로는 알아듣기 좀 힘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내일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를 오늘에 끌어와가지고 오늘의 삶을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느 정도의 염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분명한 것은 염려는 오늘이라는 시간의 한정 속에서만 허락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 초조, 긴장, 두려움, 공포,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밀려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다. 그 중요한 것은 오늘이다. 자, 이 말은 내일을 위해 준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일을 위해 준비해야죠.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 미지의 시간,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철저히 세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인간의 삶은 수동태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인간은 절대적인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없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수중을 벗어난 얘기예요. 모든 중요한 것은 내 수중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수동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하루라는 24시간 단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일의 염려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충실히 살지 않으면 현재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과거에 매여 사는 분들이 계세요. 과거라는 시간을 계속 거기서 멈추어 있는 거죠.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그걸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 기억에서 멈추어 있는 거예요. 이런 과거를 떠나보지 않으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막 증오심, 뭐 그냥 그 고통하며 사는 거죠. 과거에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는 들었는데 내면은 어린 나이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그것을 adult child라는 단어로도 쓰잖아요. 어른 아이. 어른인데 어른 속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 왜 과거의 그 기억과 상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의 삶의 태도는 주로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자폐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시간의 방향은 과거를 향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간이 현재보다 더 현실이 되어 있는 삶. 그러니까 결국 현재라는 시간은 굉장히 미미한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미래에만 꽂혀 있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계속 너무 그걸 크게 보니까 불안이 커지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불길한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겁니다. 자동차를 사기도 전에 사고당할 걸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귀기도 전에 배반당할 걸 상상하는 겁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이혼하면 어떡하나 두려움에 결혼을 못. 아직 시험도 치기도 전에 면접도 보기 전에 낙방할 꿈을 꾸는 겁니다. 최악의 순간을 상상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로 삶이 오그라들어 있다는 거죠.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역시 오늘이 없는 거죠. 과거의 실패의 기억이 미래도 의심하게 만들고 어제와 내일의 지나친 영향을 받아 오늘이라는 시간이 산상조각이 나왔어. 오늘이라는 시간이 질식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굉장히 빨리 흐릅니다. 급류가 흐르듯이 시간은 아차하는 순간에 오늘은 과거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몰라도 되는 뉴스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제의 아픈 기억들, 내일에 대한 염려가 오늘이라는 삶을 너무 왜소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오늘도 충실히 살기 힘든데 내일의 염려까지 끌어오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 감당할 몫에만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보면 숨이 막힐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하나로 연장통계로 그리 볼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죠. 어느 시골에 종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하루에 세 번만 치면 돼요. 아침, 점심, 저녁을 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칠 때마다 열 번씩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서른 번만 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을 임무를 받은 이 종치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서른 번, 일주일에 210번, 한 달 사주면 844번, 1년이면 1950번, 10년이면 109,500번, 20년을 치면 219,000번.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 평생 그 수십만 번, 삼십 몇만 번, 사십 몇만 번을 내가 어떻게 치냐. 답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루에 한 번 칠 때 열 번만 치면 돼요. 하루 서른 번은 칠 수 있잖아요. 오늘 얘기의 핵심은 그 누가 내일을 끌어오느냐는 거예요. 내일이 염려를 끌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하지? 내년에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의 염려를 끌어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을 충실하게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이 불안하니까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왜 오늘이 불안하죠?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형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 항상 현재형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도 현재형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분은 여전히 역사 속에 살아계셔서 또 다른 간정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러면 우리는 어때요? 오늘 나와 하나님과 얽혀진 나만의 간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분, 그분은 언제나 현재 우리의 오늘의 삶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 오늘의 시간에 하나님이 동떨어져 계시는 초월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시간들 속에서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내일은 어떻게 되든 그냥 낙청제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내일을 온전히 맡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다하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주어진 하루를 잘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오늘 하루 감사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내일은 알 수 없어요. 오늘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주어진 것에 너무 감사해요. 하루를 끝내고 여러분 잠을 잘 때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이 오늘 나의 삶의 최상을 베푸셨다고 믿고 하루를 마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그분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많고 아픔도 많고 죽고 싶을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그냥 삶의 고난과 아픔이 다 그냥 한꺼번에 몰려왔다면 무너지고 말았을 거예요. 요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고 무거운 짐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 감당할 만한 힘을 주셨어요. 내가 하루 버틸 만한 무게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한도 초과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계속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고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1톤을 싣고 갈 수 있는 실력인데 2톤을 얹어 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욥의 시험을 보세요. 여러분 욥의 시험을 보면 일장에 어마어마한 시험이 닥쳐요. 내 인생의 고난은 욥보다 더하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별별 일이 다 일어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욥의 수준을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절에 의하면 감당할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무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마지막 욥기 결론서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대목에서 욥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도 오늘 내 삶에 고난을 이길 만한 분량을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에게 그 고난을 주셨거든요. 그 이상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을 감당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내일도 내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오늘 하루를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길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하루를 살게 하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을 내가 통제할 수도 없어요. 통제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맡기는 것입니다. 왜 맡깁니까? 우리의 내일이 하나님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의심을 심어줘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내일을 의심하면 오늘의 삶이 망가져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내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내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이 전부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의 핵심의 키코드는 뭐예요, 여러분?
인조예요, 인조예요. 오늘 먹고 즐기자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데 소망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만 쓰는 거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현재만 있는 거거든요. 그들의 현재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현재는 미래의 소망에 기반을 두지 않는 현재를 쾌락으로 탕진하고자 하는 현재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의 문화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눈치껏 크게 도덕적 양심의 그리낌이 없이 때로는 그것까지 무시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 일로 내 인생이 망쳐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는 것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걸. 결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 그게 33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우선순위가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핵심적인 것은 삶의 목적이에요. 이유, 가치,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을 바꾸어 주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순간이 아니라 영혼을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헛된 일에 우리의 시간을 바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5절 18절 그런 정도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 지혜는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시간에 이 세월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뉴스를 보면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천국은 지금 이 순간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주어진 하루, 내일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주어진 하루,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베풀 사람이 있으면 오늘 사랑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회개할 일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고. 여러분, 오늘 하루 죄의 유혹에서 이기는 거예요. 많은 유혹이 와도 오늘 하루 이기면 되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오늘 포기하지 않고 오늘 끝까지 버티고 해내는 거.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뭘까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작년의 영권 회복의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작년의 영권 회복 받은 은혜로 오늘 올해를 못 살아요. 오늘.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게 그렇잖아요. 무엇이든 하루하루가 쌓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 기적이 일어난 거 1만 시간. 그 1만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해요? 그냥 그것도 하루예요. 하루 한 시간. 하루 한 시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무시하지 않는 거, 단 한 번을 무시하지 않는 거, 오늘을 무시하지 않는 거, 오늘 하루에 대해서 진지해지는 거. 뭐 어제는 어떻게 됐는지 뭐 상관없어요. 그냥 오늘 today now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기중한 거예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주어진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끝나지 않아요. 오늘 이 산상수의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좋으신 분이 내일은요 더 좋으신 분이라고 더 좋으신 분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내 삶이 그분의 섭리와 손길 속에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풍성하심을 기대하고 성령의 오늘 내 삶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오늘의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최선의 삶이 엮여지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수리받기를 이루어 나가는 이 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어제와 내일 사이의 벽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미래의 염려가 오늘의 삶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주어진 하루에 충실했던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고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근데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최선을 다해요. 그 오늘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유혹에 막 그냥 감옥 들어가고 근데 감옥에서도 또 최선을 다해요. 인정을 받아요. 그날 그날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내일은 몰라요.
미래에 대한 염려 그리고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요셉은 여러분 자학하고 그의 인생에

0: 망쳐버렸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주어진, 뭐 노예면 노예로 최선을 다하고 오늘의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상의 시간이라고 믿고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오늘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을 이겨낼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나 내일이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뭐 우리 안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와야 돼요. 다 맡기고 나면 잠이 잘 와요. 여러분 잠을 잘 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평안한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 불면증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 막 그냥 어마어마한 약들이 있어요. 멜라토닌 뭐 아무리 먹어도 잠이 안 와. 잠은요 내가 자고 싶다고 잘 자고 싶다고 자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워주셔야 돼요. 내가 눈을 뜨고 싶다고 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뜨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 때는 내일 아침도 내일도 다 맡기는 거예요. 뭐 내가 어떻게 되든 눈 안 뜨면 천국 간 거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잠을 잘 때도 모든 걸 맡기는 거, 미래를 맡기는 거. 그리고 하루를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았던 사람들은 뭐 내일도 걱정하죠. 왜 미래가 걱정스러워요? 오늘 현재가 불안하니까 미래가 불안하다고요. 이거 다 맡기고 오늘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았고 주님의 모든 걸 맡기고 누우니까 잠이 잘 오고. 여러분 이 잠을 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잠을 잔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눈을 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하루의 마감에 잠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눕고 자고 눕고 일어나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오늘을 놓치지 않는 신자로 살아가야 돼요. 언젠가는 이 시간이 멈추는 날이 올 것입니다. 종말의 시간은 이미 카운트다운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이 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순간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내일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고 겸손히 오늘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 하루 천국처럼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 749-4500번, 지역번호 051-740-4500, 수영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양, 쾌적한 노인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 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의 두뇌는 많은 기능을 갖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의 기억을 되살리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뇌는 과거의 그 현장을 지금 다시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처럼 인식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분 좋았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 기쁘고 즐거운 감정을 지금 내가 그대로 다시 느끼는 것처럼 되고 실패의 경험이나 좌절의 순간을 회상할수록 부정적인 감정들이 더 강하게 마음에 자리 잡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무엇을 기억하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했던 일을 잊지 말아라,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나 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46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눈앞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마주하는 순간들이 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결국에는 이루실 약속의 말씀, 그리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 사실을 잘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 꼭 기억하며 함께하고픈 시간,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나무인의 찬양으로 주의 은혜라, 이어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 소프라노 양지영의 음성, 그리고 송영주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두뇌의 기능 중에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는 능력이라고 앞서서 오프닝에서 함께 나눴는데요. 사람이 예전 기억을 떠올리면 우리의 뇌는 그 당시의 순간을 지금 똑같이 경험하는 듯 동일한 감정과 느낌을 또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때를 떠올리면 지금 그 기쁜 일을 똑같이 겪는 것과 동일한 상태가 되고, 마음에 상처받았던 순간을 떠올리면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머릿속에 계속 떠올리면서 지금 한 번 더 상처를 입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낸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참 우리가 무엇을 계속 붙잡고 사는가가 참 중요하구나 싶은데요. 낙심과 좌절, 상처의 기억을 되풀이해서 곱씹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감격스러운 기억들,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사랑, 주님과 동행했던 그 기쁜 순간들, 그런 기억들을 되새기면서 오늘 또다시 새로운 감사와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날 함께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이 시간도 찬양 함께 올려드리는 가운데 또 그런 경험을 하는 시간 된다면 참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7876번님께서 저는 마음이 연약해서 매일 넘어지고 또 때로는 죄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네요. 나는 비록 약하나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나는 비록 약하나 조지 존스의 영어 찬양으로 오랜만에 함께했고요. 이어서 나의 사랑하는 잭 히스플랜의 경쾌한 찬송가로 함께했습니다. 은혜롭고 평안한 찬양과 우리들의 따뜻한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사연

과 또 일상의 이야기들, 출석 체크, 신청 찬양, 무엇이든 좋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제 화요일 코너 말씀의 씨앗 심기 함께 했죠. 열림교회 이인선 목사님께서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 또 삶의 무게 중심이 바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는 뭐 세상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감당하며 땅에 발을 딛고 살되 우리 마음의 방향은 우리 주님 하늘을 향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참 마음에 찔리는 질문들을 어제 많이 던지셨는데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많이 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요즘 무엇이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시는데 머릿속에 곧바로 떠오르는 것들 차마 방송에서 제가 말 못할 얘기들이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세상 것이 참 많은지. 현실에 발을 딛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의 기준, 기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 잘 새길 수 있도록 멋진 핸드폰 배경 화면 마련했는데요. 샵 1069번으로 씨앗, 씨앗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승미 작가님께서 두 가지 디자인으로 각각 색다르게 만들어주셨어요. 정말 예쁩니다. 샵 1069번으로 씨앗 이렇게 두 글자 보내셔서 이번 주 배경화면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1723번님,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며 매일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셨고요. 4988번님,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하는데 자꾸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며 살았네요. 오 주님,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네요. 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시선 또 바라보는 초점 하나님께로 다시 재정렬하는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두 워십팀의 찬양을 이어드렸습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 히즈 워십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피아 워십이 부른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두 곡 함께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5시 31분이고요.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또 같이 나누고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고요. 또 선물 당첨되지 않는 분들도 또 한 주간의 성경구절 배경화면 모두에게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씨앗. 씨앗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배경화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242번님,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며 기뻐하려 애씁니다 하시며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가훈 액자예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성경 구절이죠. 이 말씀을 가훈으로 삼고 있는 가정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피디들 함께 있는 그 사무실 유리문에도 이 성경구절 레터링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아, 업무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분주해서 한숨이 이렇게 새어나올 때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라 그 구절을 보면서 저도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이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나 봐요. 네. 보내주신 이 가운데 성경구절을 그대로 또 가사에 새겨놓은 찬양, 항상 기뻐하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 엑소프록실에서 맑은 광채 피부를 위한 시카엑소 좀 100 맥스 앰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님아 춘천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드리고요.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

0: 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1: 네, 오늘도 사연 참여해 주신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 당첨된 분께는 별도로 당첨 문자 전송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분께도 선물 드리려고요. 0824번님, 꼭 듣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제목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입니다. 제 아들을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내며 제가 들었던 찬양이에요. 하나님 품에서 이제는 잘 지내고 있을 우리 아들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다고 전해주고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어떤 찬양에는 삶의 아픔, 슬픔, 여러가지 나만의 사연이 담겨져 있기도 하지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가사인데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낸 그 마음을 뭐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꿈,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성품을 주시길 기도하신다는 건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깊은 믿음의 고백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0824번님의 고백 주님께서 듣고 계실 줄로 믿으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정호입니다. 오늘 11시에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다가 진행 같이 하신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마무리로 주셨어요.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지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것은 주님이 선장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키를 잡고 있을 때는 사실은 가고 싶은 대로 가지요. 그런데 그 가고 싶은 방향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싶은 온전한 방향과 참 다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혹시 오늘 키를 잡고 열심히, 정말 열심히는 항해하시는데 뭔가 방향이 조금 그러신가요? 그러면은 선장 되신 주님께 우리 인생의 길을 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방향을 따라서 감탄하며 기뻐하며 주님 역시 주님께 길을 드리길 잘했어요. 제 인생의 주님 되시는 주님 안에서 제가 소원의 항구로 도달하는 그날까지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지금 제 휴대폰에 있는 기온은 24도 정도로 뜨는데요. 시원한 날씨, 극동방송 행저절라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강찬의 찬양으로 소원의 항구 오늘 첫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각자가 소원의 항구가 다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죠.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물론 천국인데요. 그 과정이 참 천국 백성으로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가는 것을 뭐 어렵다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인생길 걸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그 인생의 항해를 잘 인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어느 순간,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들어가 있는 우리를 떠올리면서 선장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날이 좋다고 해야겠죠? 산책하는 기준으로는 참 좋습니다. 어디에서 지금 극동방송 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듣고 계신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메들리로 옹기장의 찬양 함께 하시죠.

이어서 보내드리는 곡은 주를 악무하는 자,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후의 묵상, 헐몬의 이슬.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주의 하늘이 저 엘리사 때처럼 열릴 때가 이르렀습니다. 엘리사와 함께 있던 청년이 아람 왕이 말과 병거들로 도단 성을 에워싼 것을 보고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며 정신을 못 차리고 절규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주께서 그의 눈을 열어 아람 군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하늘 군사로 이미 성을 지키고 있는 광경을 영광 가운데 보게 하십니다. 이처럼 이 시대를 보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있을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 청년들의 눈을 크게 열어서 크신 역사를 보게 하실 분도 진정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청장년, 장년,

5년들의 눈으로도 보게 하셔서 와 그렇구나 하게 하실 겁니다. 심지어 엘리사는 아람 군사들의 눈이 어두워지도록 기도하고는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에게 데려갑니다. 그러나 왕은 그들 중에 한 군사도 치지 않고 도리어 떡과 물을 배불리 먹이고는 그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크심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열왕기하 6장 23절 말씀입니다. 크고 크신 주여, 다음 세대들의 눈을 크게 열어 주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아멘.

윌러브의 찬양으로 아름다운 나라 보내드렸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행군 나팔 소리로 홀리파이어가 부릅니다. 자, 이 찬양 끝나고 성경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준비됐는데 여러분은 준비되셨을까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성경 퀴즈. 말씀 톡톡, 퀴즈 톡톡.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는 성경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말씀 톡톡, 퀴즈 톡톡 시간입니다. 자, 뭐 요즘에는 계속 퀴즈를 정답을 거의 100%씩 보내주시다가 지난번에 보내주신 분이 한 분 틀려서 드디어 99%가 됐습니다. 왠지 감사한 느낌인데요. 그래도 정답을 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일까요에 대한 문제는 이제 계속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다른 사람을 한번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1번 구약시대의 사람입니다. 2번 사울 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3번 다윗 왕과 그렇다고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정도까지 했더니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죠? 1번 구약 사람, 2번 사울 왕과 관련이 있는 사람, 3번 다윗과도 관련이 있는 사람. 아, 몇 명까지 지금 추리셨어요? 4번 사울 왕과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요, 혈연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충 한 두세 명 정도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자, 정답을 그래도 정답을 올리셔야 되니까요. 자, 사울의 아들은 아니고요, 사울의 손자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다 지났는데 너무 더워요 하고 정답 올려 정답이라고 보내주신 우리 7073번님, 그렇습니다. 마지막 그 힌트를 들으시기 전까지는 이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끝까지 들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올려주시지요. 다음 분부터는 제가 찬양을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스탠드업 포 지저스, 십자가 군병들아, 블루그라스 브레스트렌의 영어 찬양을 함께 하시죠.

자, 행자들 나성경 퀴즈 말씀 톡톡 퀴즈 톡톡입니다. 8532번님의 문자에 제가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검색을 해서 정답을 보냅니다. 이 사람 맞나요? 처음 들어보는 성경 인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이 얼마나 참 반가운 말씀이신지 이젠 아셨잖아요. 네, 정답 맞습니다. 2963번님도 정답 잘 올려주셨고요. 아까 틀리셨던 7073번님은 마지막 힌트에 귀 기울이지 않았네요. 아유, 모르겠어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자, 한번 제가 다시 드릴 테니까 찾아보세요. 그리고 6132번님, 샬롬, 수요 예배 걸어가요. 1시간 걸린다고요? 어우, 덥지만 운동하면 즐겁습니다. 정답은 또 잘 올려주셨습니다. 천상에서 굴, 여기 어디까지 1시간. 어우, 주여. 예, 잘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2066번님, 이거는 제가 정답으로 치겠습니다. 사실 이 단어를 그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면은 그 단어가 좀 틀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예. 자, 정답으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27번님도 정답 정확하게 잘 올려주셨습니다. 9115번님은 단어가 틀렸다가 다시 한번 정답을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성경 퀴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였습니다. 이 구약시대 사람이고요. 다윗과도 관련이 있고 사울 왕과도 관련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사울 왕의 혈연입니다. 여기까지 했을 때 그러면은 사울 왕의 아들 다윗과 정말 친했던 이 사람일까? 하고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자,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사무엘 하 9장 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 사울의 집에 종 한 명이 있어요. 그 이름이 시바입니다. 발음에 주의해야 하던데, 시바.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한 거지요. 자, 왕이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자, 그러자 종 시바가 이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리엘의 찬양이었습니다. 야곱의 축복 함께 하셨어요. 자, 오늘 성경 퀴즈, 말씀 톡톡 퀴즈 톡톡은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 문제였죠. 자, 다윗이 마침내 사울 왕과의 싸움에서 모든 것을 마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 때문에 내가 그 은총을 베풀겠다. 그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종, 시바 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그러자 시바가 말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접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뭐 어디 있다고 한 거죠. 자, 그리고 그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므비보셋이요 하니, 이제 므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다윗이 말하지요.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손자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입니다. 므비보셋 아닙니다. 미비보셋 아닙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잘 올려주셨습니다. 아까 아유 모르겠어요 하신 7073번님도 정답 잘 찾아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5630번님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894번님 첫 참여시죠? 감사해요. 정답도 역시 잘 올려주셨습니다. 8392번님께서도 정답 역시 올려주셨습니다. 6416번님 신나게 퇴근합니다 하면서 정답 역시 잘 올려주셨습니다. 신나게 퇴근하십니까? 저는 아직 전입니다. 좋으시겠네요. 3037번님 수요예배 갑니다. 므비보셋 샬롬 올려주셨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수요예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5470번님 퇴근길입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곧 수요예배로 정답도 올려주셨네요. 퇴근하시고 수요예배,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 5470번님 그리고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5630번님 아까 보내주셨지요. 방송 참 감사합니다. 퇴근길 급히 보내본다고 하셨네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7572번님은 정답과 함께 수요 기도회 차량 봉사 중입니다. 아유,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자, 어떤 분은 퇴근길, 그리고 어떤 분은 퇴근하면서 수요 기도회, 그리고 어떤 분은 수요 기도회 차량 봉사. 아, 차근차근 쌓이네요. 감사합니다. 자, 5470번님 신호대기 중에 보내요. 아, 그래요. 아까 정답과 함께 수요예배 간다고 올려주신 분이시네요. 신호대기 중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호대기 중에 정말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어느 날 깨달은 진리가 아닌 진리가 있습니다. 신호에 걸리지 않고 빨리 가고 싶다. 그러면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세요. 다음 신호에서 걸리면은 문자를 보내야지. 그러면은 신호가 안 걸리더라고요. 아, 예, 그냥 갑니다. 자, 그리고 5411번님 네, 므비보셋이군요. 좋은 저녁 되십시오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수요기도회 차량 봉사하시는 7572번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7572번님은 선물 받을 주소와 성함을 다시 한번 문자 샵 3927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끝으로 준비한 찬양, 여러분을 위한 축복송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 드리머스 워십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예, 하나님께서 선물로 저를 여러분께, 여러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찬양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예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으로 가득한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통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심으로 또 그분의 영광은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데요. 이런 예배자는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거룩한 삶으로 촘촘히 지은 옷을 입고 나가야 하는데요. 이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런 찬양이 가득한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옷입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찬송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출발했습니다. 다양한 찬양이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들 있으시잖아요. 기도 제목과 함께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청 찬양 기다리면서 0743번님께서는요 경기도 시흥에서 이 방송 듣고 계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천시립합창단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신청합니다 해주셨고요. 그리고 0190번님께서는 자퇴한 자녀를 둔 엄마였습니다. 그때는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들었는데 그로 인하여 자퇴 친구들을 돕고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며 지금은 청소년을 만나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와, 내 자녀의 문제, 내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결국은 바라보고 더 높고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이런 것이 바로 신앙의 길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0190번님의 귀한 자녀들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사실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내 자녀의 아픔에서 또 나의 아픔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저도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전과는 다른 하나님 앞에 고민들이 생겼지만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성장시켜주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죠. 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간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이 시간 찬양으로 계속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165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이어갈까요? 나는 믿네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 원하는 이 시간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 삶의 노래로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다시의 찬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2699번님께서 은혜 가득한 방송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과 이야기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좋고요. 제가 준비한 찬양 세곡또 이어 들으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모두 다 여러분의 것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한다고 앞서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 그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시간 문자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곡 연주곡 띄워드리면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끌려가겠는가 끌고 가겠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저는 오늘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은 세상을 직접 통치하기도 했지만 유대 땅처럼 가장 유력한 가문, 헤롯 가문 같은 현지인들에게 그 지역을 맡기고 대신 일정한 기간 통치하도록 맡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 아래 헤롯 대왕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안디바는 그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유대 전체가 아니고 갈릴리하고 베레아를 다스리는 분봉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버지가 죽으면서 나라를 세 개로 쪼개어서 세 아들에게 각각 맡겨서 왕의 이름이 아니라 분봉왕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헤롯 안디바는 아버지처럼 힘이 있지 못했어요. 로마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통치자였던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루는 이 헤롯 안디바가 로마로 가던 중에 이복 동생의 집에 잠시 머물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하필 이복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눈이 맞고, 그리고 그들은 사랑에 빠져요. 결론은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둘이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아주버님과 제수 씨가 가정을 깨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의 족보를 보면 이게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정리하면 근친 결혼도 놀라운데, 심지어 가정을 버리고 불륜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헤롯 안디바는 이혼을 불사하면서 그 여자를 잡으려고 하는 걸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 여자 헤로디아에게는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왕족의 혈통의 사람이에요. 헤롯 안디바는 늘 이런 열등감이 있었어요.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과 에돔의 혼혈인 가문 출신이에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여자도 엄밀히 말하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정통 유대인들에게 약간은 비웃음을 사고 리더십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내가 얻음으로 인해서 정통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는데 매력적인 카드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 이유는 이 헤로디아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정치적이고 로마 쪽의 인맥이 아주 두터운 여인이었어요. 그러니 지금보다 더큰 출세를 원했던 헤롯 안디바에게는 그녀는 너무나 매력적인 카드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세간의 비판을 감수하고 그는 이혼을 결심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이 진행됐지만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이런 행태를 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처음엔 몰랐다가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해서 온 유대인에게 그들의 치부가 드러났습니다. 악녀였던 헤로디아는 자기 악기를 방해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디바가 망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이 세례 요한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때로는 그의 말씀에 은혜도 받았거든요. 지금 세례 요한은 사실 대중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고 따르는 무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어설프게 죽이면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안디바는 헤로디아의 부탁대로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결국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거로 결정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참 웃기게도 그렇게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밤이 되면 몰래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종종 말씀을 듣기도 해요. 아, 저분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 더 출세하고 싶은 정치적 욕망 사이에 그는 왔다 갔다
갈팡질팡한

거예요. 이렇게 안디바가 어정쩡하게 지내던 어느 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생일이 된 날이에요. 생일 잔치를 열었어요. 연회장에는 음식과 불이 밝혀지고 갈릴리 지역의 고관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포도주가 돌고 웃음소리, 음악소리가 연회장을 크게 울립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연회장을 넘어 저 깊은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의 귓가에도 들려요. 그렇게 그날 연회가 한참 무르익어갈 무렵, 악녀였던 헤로디아의 딸이 연회장 중앙에 딱 나오더니 너무나 섹시한 춤을 추기 시작해요. 명분은 새아버지 생일을 축하하며 추는 거지만 이미 술에 취해서 사람들이 완전히 무장해제된 상황에서 그녀의 그 춤을 추는 모습에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손님들의 표정을 보면서 헤롯 안디바는 흡족한 미소를 띄어요. 말 그대로 기분이 한껏 부풀어 오르고 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이 헤롯 안디바가 객기를 부리죠. 그 의부 딸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거라. 내가 무엇이든 주겠다. 네가 이 나라의 절반을 달라 하면 내가 절반을 떼어서 너에게 줄 것이다. 생각해보면 너무 웃긴 일이죠. 이 헤롯 안디바는 로마의 승인 없이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분봉왕 주제에 나눠줄 나라도 없고 그럴 권리도 없는 주제에 단지 술에 취해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니 진짜 왕이 된 것처럼, 내가 굉장한 힘과 권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 앞에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춤을 추던 소녀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엄마, 뭐를 달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자기 딸에게 귓속말로 뭐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뒤 소녀는 헤롯 안디바 앞에 서더니 세례 요한의 머리를 지금 쟁반에 담아주세요. 조금 전까지 흥에 겨워 웃음소리 가득했던 이 연회장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얼어붙습니다. 안디바의 얼굴도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자, 이 상황에 헤롯 안디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 자기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에 막 들떠서 아무 말이나 그렇게 했을지라도 지금 이 상황에 다시 말을 뒤집고 사람들에게 체면이 좀 구겨지고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이 일을 멈추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한번 내뱉은 말,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데 내가 여기서 아니라고 말하면 얼마나 내가 우스운 사람이 되고 내 자존심과 체면과 리더십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내뱉은 말이니까 그대로 하자. 잠시 고민을 하던 헤롯 안디바는 결국 세례 요한의 처형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의 유희거리로 전락한 채 마지막 허무하게 죽어요. 결국 바깥에서 이 소식을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목 없는 스승의 시신을 거두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영적 거목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헤롯 안디바를 비난합니다. 자, 그러면 헤롯 안디바나 헤로디아 입장에서는 골칫거리 세례 요한이 사라졌으니 이제는 자기 뜻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몇 년 지나 안디바가 그 자기 이혼한 본처의 아버지가 복수심에 친히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안디바의 군대를 괴멸시킵니다. 너무 다급하니까 헤롯 안디바가 로마에다가 요청을 하지만 그의 허세와 권력욕에 진절이 난 로마 당국은 지원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추락하기 시작한 헤롯 안디바는 다시 몇 년이 지난 뒤 그 부부는 로마 황제로부터 반역을 의심받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유배를 가게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비참하게 그 유배의 인생으로 그들은 끝나요. 이런 결말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수군거렸죠. 세례 요한을 죽인 대가야. 그때 자기 체면 자존심 지키려고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더니 결국 그렇게 되었어.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인류 역사에 가장 어리석은 인생의 대명사가 바로 헤롯 안디바의 이름이 된 거예요. 자기의 체면, 자존심, 사람들의 시선을 지키려다가 자신의 미래를 몽땅 빼앗긴 헤롯 안디바의 어리석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별것도 아닌 내 안의 자존심, 체면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정 안에서 가족들에게 미안의 소리 한마디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때로는 잘못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했거나 그렇게 행동한 거 얼마든지 자녀에게 그냥 사과할 수 있죠. 아버지의 체면, 엄마의 체면이 뭐가 필요합니까?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먼저 이 자존심, 내 체면 이런 거 툭 내려놓고 그때 내가 미안했어, 생각해보니 잘못한 것 같아 라고 하면 될 일을 여전히 평생을 내 체면과 자존심 아무것도 아닌 그것 때문에 우기다가 가족이라고 하는 너무 소중한 사랑의 관계가 뒤틀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는 사람들. 왜 인간은 별것도 아닌 그 체면이라는 감정에, 자존심이라는 감정에 평생 우리가 이렇게 끌려다니는 걸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미국에 UCLA의 뇌과학자 나오미 아이젠버거 교수가 이런 실험을 합니다. 참가자들에게 모니터 속 두 가상인물과 공을 주고받는 게임을 해요. 화면에 두 인물이 등장해서 그 참가자하고 셋이 공을 주고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게임을 진행하다 갑자기 모니터에 그 등장하는 가상인물들이 참여한 이 인간, 참가자를 무시하도록 세팅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들끼리만 계속 공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의도적 따돌림, 사회적 거절과 망신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 그 실험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뇌를 촬영해 봤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우리가 칼에 베이거나 뼈가 부러질 때 고통을 느끼게 하는 부위가 내가 어떤 그 자존심 상할 만큼 거절을 당하는 그 게임의 상황에서 똑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구겨진 굴욕, 최면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뼈가 부러지는 고통과 똑같이 뇌에서 느껴지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속에 체면과 자존심이 우리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건 10초면 되거든요. 입이 떨어지지 않아도요, 얼굴이 좀 붉어져도요, 좀 창피해도요, 아 미안해, 아 내가 아닌 것 같아, 후회되네, 잘못했어, 그러지 말자, 이 말 한마디 하는데 10초면 되거든요. 이 10초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원한 미래

지혜를 얻을 것이냐? 그 10초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중한 영원한 미래를 놓칠 것이냐? 어떤 선택이 맞는 것 같아요? 2018년 2월 영국의 KFC에 참사가 벌어졌어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이때 배송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영국 전역에 900개의 매장 가운데 700여 개가 닭고기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치킨집에 닭이 없어 문을 닫았다라는 이 뉴스에 영국의 고객들과 세계인들은 글로벌 기업 KFC에 대해서 조롱이 빗발쳤어요.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기업이 체면이 땅바닥에 처박힌 거예요. 자, 이때 KFC 경영진이 무슨 일을 하느냐? 얼마 뒤 영국의 최대 일간지 전면에 텅 빈 치킨 버킷 사진 하나를 딱 실어놔요. 그리고 그 밑에 이런 광고 문구를 실었어요. 치킨 레스토랑에 치킨이 떨어지다니 점점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글로벌 기업의 자존심 체면을 완전히 내려놓는 마케팅 덕분에 대중들은 다시 그 회사에 열광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이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생기면서 영국 내 브랜드 가치는 오히려 더 높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잘 되려면 지금 당장 내 안에 남아있는 체면? 남들의 시선? 평가? 이런 걸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왜? 때로는 그렇게 하면 두 번 다시 내가 그 사람 못 볼 것 같고 내 인생이 그 자존심이 없는 한 막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오죠. 근데 희한하게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내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레이엄 파워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맨손으로 시작해서 남아공 전체의 고속도로와 인프라를 건설하는 거대 기업인 파워 그룹을 세운 사업가예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1999년 43살의 나이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빛이 그의 안에 들어오자 그때부터 그가 당연하게 여기고 살던 피할 수 없는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당시 남아공의 건설 업계는 정부가 수주하는 대형 공사를 비싸게 따내기 위해서 경쟁사들끼리 비밀 클럽을 만들어서 낙찰자를 미리 정해서 적당히 담합을 하고 입찰 가격을 조절해서 나눠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기가 그동안 성공과 사업수단으로 여겼던 그 담합이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계속해서 그의 양심을 찌르기 시작해요. 당장 그 불법 클럽에서 나와라. 그런데 그게 길인 줄 알지만 이 그레이엄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해오던 이 카르텔 클럽에서 나오면 우선 우리 회사가 당장 너무 어려워질 텐데, 대형 공사 입찰을 따내지 못할 텐데, 망할 텐데, 이 두려움. 두 번째 두려움은 그동안 함께 우정을 쌓으며 이 일을 같이 공모했던 다른 기업의 CEO들에게 내가 배신자 소리를
듣는 것이

0: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체면, 자존심 때문에 결단을 못해요. 그래서 그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건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는 결정을 못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내가 널 살려줄게. 그러니 그 체면 내려놓아라 그러시더래요. 결국 너무나 강력한 그분의 말씀 앞에 그레이엄은 그 카르텔을 탈퇴합니다. 아니나 달라요. 동료 회사의 리더들이 수군거리고 그의 기업은 끝없이 추락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그는 잊혀지고 망해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 남아공의 개혁의 바람이 불며 정부의 경쟁위원회가 그동안 건설업계의 해묵은 담합을 파헤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동안 이 카르텔에서 벗어난 그레이엄을 비웃고 왕따시키던 내노라 하는 대형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고 그들의 회사가 몰락합니다. 반대로 끝없이 바닥을 헤매던 그레이엄의 회사가 유일하게 그 유혹에서 빠져나온 기업이라고 하는 이미지 때문에 대중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할 뿐더러 경쟁자들이 없는 그곳에 그들은 공사를 너무너무 많이 따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동안 너무나 서러웠던 것들을 다 떨쳐내고 남아공의 최고의 건설사, 아프리카의 유능한 건설사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성공하고 복을 받은 뒤에도 그는 자만하지 않아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끄럼 없는 윤리운동을 시작해서 교회를 찾아다니고 각종 기업인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함에 대해서 그는 가르치기 시작해요. 당장의 이익, 남들 다 하는 그 유혹, 여기에 끌려가는 대신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기업을 가장 찬란한 미래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알량한 이익을 놓아버리고 말씀의 원칙대로 사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 체면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남들 따라가다가 주저앉은 철새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붙들고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멋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끌려갈 것인가? 끌고 갈 것인가? 이 말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시내가에 지금까지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지역번호 031-407-9191 꿈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신의 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바자회와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바자회 예은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번,

1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블이치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블이치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블이치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 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소프라노 김영미, 테너 김현호, 가수 조범진,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예수생명교회 구승혜 목사님이십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생명교회 구승혜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 메시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누구든지 기독교인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사실 막상 전하려고 보면 막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같이 짧은 시간에도 어떻게 하면 복음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지 설명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은 크게 다섯 가지를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원래 인간이 어떠한 상태로 창조되었는지 이것이 반드시 전달되어야 됩니다. 문제를 겪고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당신이 겪고 있는 그러한 물질 문제, 가정 문제, 갈등,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는 존재로 창조한 것이 아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풍요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런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을까? 성경에서는 그 답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풍요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존재였지만 그 풍요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문제가 온 것이다. 그럼 왜 단절되었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이 죄는 우리가 짓는 윤리도덕적인 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혹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단절되어 있는 상태 자체를 본질적인 죄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풍요가 끊어지고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죽음 이후에 또한 하나님과 단절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를 갖는다든지 선행을 한다든지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면 혹은 열심히 살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종교를 가지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종교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거룩의 기준에서는 그 의마저도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선행으로도 내 의로도 혹은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봐도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종교, 인간의 행위, 철학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죠.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그냥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 본다면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너희를 이 죄에서 구원하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2000년 전에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시고 의인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려진 것이고 그 구원을 받는 자들, 믿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이 내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대속하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구원자이다 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고통 가운데 빠진 자에게 1분만 해도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에 시달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당신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질병에 시달리도록 고통받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근데 왜 당신은 이 문제에 시달리고 있냐?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럼 왜 하나님을 떠났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

0: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어떤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나의 대속자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예수를 믿도록,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영접하는 기도를 초청할 수도 있고, 예수를 바르게 믿기 위해서 바른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로 초청할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시고 그 풍요와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고 복음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전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예수생명교회 고승혜 목사님의 전도 꿀팁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주님이 뛰라고 하시면 높이나 방향을 몰라도 뛰겠습니다. 주님이 내려놓으라 하시면 바로 놓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자 합니다. 모든 것 대신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태훈 선교사님의 책 마르투스 증인 가운데 함께 나눴습니다. 외과 의사였던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에티오피아 내전의 위협과 질병의 고통에도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뜻하지 않게 파킨슨병을 진단받으셨다고요. 병세는 여전하지만 현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의 책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도 함께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5편 함께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지혜의 말씀 시편 95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시편 90편 14절 말씀이에요. 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겁고 기쁜 인생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몇 년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한동안 제가 전파 의사를 했었어요. 이러다가 이제 남편이 갑자기 아픈 바람에 늘 방송은 들었었는데 제가 병원에서 또 검사받는 중에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여태까지 이렇게 성결을 하시다가 갑자기 끊게 된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아, 좀 내가 이제 분주했어요. 이렇게 분위기가 분주하니까 어디 나와 계시나 봐요. 그래서 아, 예, 남편이 이만이만해서 병원에 왔는데 분주하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랬더니 잠깐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얘기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끊기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은 전파사 그거를 지금 중지 잠깐 하고 있는데 아, 이런 내용을 제가 왜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냥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고 끊고 났는데 막 울컥 하는 거예요. 아, 역시 하나님 자녀들은 아, 이렇구나. 뜻밖의 그냥 막 당황 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위로가 된 거예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나한테 기도를 해주는 것 같고 그날 진짜 신이 너무 났어요. 요즘에는 내 남편은 거의 다 완치가 거의 다 됐고요. 정말 편안한 가운데 천국을 맛보고 살고 있습니다.
1: 남편을 간병하기 위해 전파 선교사를 중단하셨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극동방송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으셨는데요. 마치 그 전화 한 통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처럼 느껴져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하게 흘러가는 방송일지 모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는 귀한 생명의 전파, 극동방송.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극동방송의 전파를 함께 이어주세요. 지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영혼구원사역의 동반자, 전파 선교사. 지금 함께해 주세요.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멘.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꼭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 저녁, 우리 마음에 주님의 성령을 모셔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스티븐 맥페터의 어쿠스틱 워십 세션 중에서 Come Jesus Come,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들려드렸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오늘 이 저녁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잔치 공동체의 우리의 예배, This is our worship 들려드릴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잔치 공동체의 우리의 예배, This is our worship 들려드렸어요. 이브닝 프레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릴게요. 오벳의 찬양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두곡 찬양 함께 했습니다. 빨간 약의 밤이나 낮이나, 그리고 오벳의 수고하고 무거운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어요. 이브닝 프레이즈 오늘 준비한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팀 루거십이 라이브 찬양으로 함께한 주를 바라보며 그리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한동대학교에서 청년들과 함께 찬양한 예배 실황 보내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지금까지 제작진에게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맹목적 열심마을에서 온 자들은 자비를 구하지 않았다. 대신 맨솔의 법과 풍습이 주변 주민들과 다르니 자신들이 맨솔을 공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 중 극소수만이 자신의 죄성을 깨달았다. 하지만 회개하고 자비를 구한 자들은 왕자에게 은총을 얻었다. 시기 지역에 있는 악동마을에서 온 피해 병사들은 울지도 항변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았다. 왕자 앞에 서서 맨솔을 원하는 대로 하지 못했다는 분노와 광기에 사로잡혀 이를 갈 뿐이었다. 왕자는 회개하지 않는 병사들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는 다른 자들과 함께 가뒀다. 대규모 조사가 이어졌다. 각 사람은 주 앞에서 맨솔에게 자신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고해야 했다. 대군을 동원한 디아볼루스의 2차 원정은 이렇듯 초라하게 막을 내렸다. 하지만 전투에서 도주해 맨솔 주변을 정처 없이 떠도는 4명의 의심 병사들이 남아있었다. 아직도 맨솔에 디아볼루스의 잔당이 남아있다는 정보를 얻은 그들은 맨솔로 들어가 동료를 찾기로 했다. 그들은 악한 질문 씨라는 늙은 디아볼루스의 부하의 집으로 갔다. 악한 질문 씨는 맨솔에게는 반드시 처단해야 할 적이었고 맨솔에 남은 디아볼루스의 부하들에게는 최고의 일꾼이었다. 그들이 도착하자 악한 질문 씨가 반갑게 맞으며 그들의 불운을 안타까워했다. 간단히 인사를 주고받은 후 악한 질문 씨가 의심 병사들에게 모두 같은 마을 출신인지를 물었다.
1: 아니요, 다 다른 마을에서 왔습니다.

0: 난 택함 의심병사요. 나는 부르심 의심병사요.
1: 난 구원 의심병사요.
2: 나는 은혜 의심병사요.
0: 자네들이 어느 마을 출신이든 나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믿네. 원하는 대로 얼마든 이곳에 머물게라.
3: 의심병사들은 악한 질문 씨에게 감사를 표하고 맨서울에 은신처가 생겼다며 기뻐했다. 악한 질문 씨가 물었다.
0: 이번에 맨서울을 포위하러 의심병사가 얼마나 왔나?
4: 이번에 의심병사는 1만 명만 왔고 피해병사가 1만 5천 명 왔습니다. 하지만 임마누엘의 군대에게 전부 잡혔다고 들었습니다.
0: 1만 병사라고? 대단한 규모로군. 그런데 그 많은 병사가 어쩌다 모두 혼비백산에서 적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나? 우리 대장이 가장 먼저 도망쳤습니다.
4: 대체 그 겁쟁이 대장이 누군가?
3: 악한 질문이 물었다.
4: 맨소울의 전 시장입니다. 하지만 겁쟁이 대장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우리 디아블리스 왕자님을 위해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한 분이 바로 불신한 경이니까요. 게다가 만일 임마누엘 군대에 붙잡혔다면 분명 교수형을 당했을 겁니다.
0: 교수형이라니 무시무시합니다.
3: 그러자 나이 많은 악한 질문 씨가 말했다.
4: 지금 맨서울에 1만 명의 중무장한 의심병사가 있고 내가 그들의 대장이라면 좋겠네. 내가 승리를 거뒀을 텐데 말이야.
0: 아, 그렇죠.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저 바람일 뿐이죠. 쉿!
4: 큰 소리 내지 말게나. 여기 있는 동안 조용히 해야 하네. 안 그러면 체포되고 말 걸세.
0: 왜요?
3: 의심병사들이 물었다.
4: 왜라니? 왕자와 총리 대신 그리고 장군들과 군사들까지 모두 맨소울에 있으니 그렇지. 맨소울 사방에 왕자의 군대가 가득하다네. 또 적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자유의지라는 자가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이 됐다네. 왕자가 그에게 디아볼루스의 부하들을 모조리 찾아내서 없애라고 명령했다네. 그자한테 발각이 되면 자네들은 그 길로 끝장이야.
3: 그런데 그들의 대화를 악한 질문 씨의 창문 밑에 숨어있던 자유의지경의 충직한 부하 금면 씨가 모두 듣고 있었다. 금면 씨는 디아볼루스의 부하인 악한 질문 씨와 그의 집에 은신한 의심병사들 간의 대화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다. 금면 씨는 자유의지경의 전폭적인 신임과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다. 그는 지치지 않고 디아볼루스의 잔당을 찾아다니는 용맹한 사람이었다. 충성된 군사이기도 한 금면 씨는 자신이 들은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 곧장 자유의지경에게 갔다.
4: 아직도 남아있단 말인가? 내가 변절했던 시기에 악한 질문 씨와 아주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나도 그를 잘 아네. 하지만 그가 사는 곳은 알지 못한다네.
3: 자유의지경이 말했다.
0: 제가 압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그들이 숨어있는 곳까지 안내하겠습니다.
3: 악한 질문 씨의 집에 이르자 자유의지경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방으로 달려들어 금면 씨의 말대로 그 자리에서 다섯 명을 모두 체포했다. 자유의지경은 그들을 붙잡아 끌어낸 후 간수인 참사람 씨에게 인계했다. 참사람 씨가 그들을 옥에 가뒀다. 아침이 되어 지난밤 자유의지경이 거둔 성과를 보고받은 명철경은 크게 기뻐했다. 의심병사들이 체포된 것도 기뻤지만 악한 질문 씨를 마침내 붙잡았기 때문에 더더욱 기뻤다. 악한 질문 씨는 맨솔에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켜온 시장의 골칫거리였다. 악한 질문 씨를 발견하고 여러 번 추격전을 벌였지만 지금까지 체포로 이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 다섯 명의 범죄자들을 재판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됐다. 재판 날짜를 정하고 재판부가 구성됐다. 재판이 시작되자 다섯 명의 죄수가 법정으로 끌려왔다. 체포 즉시 그들을 처단할 수도 있었지만 자유의지경은 그들을 공개 재판하는 것이 왕자에게 더 큰 영광이 되고 맨소울에는 더 큰 위로가 되며 적들의 사기를

더더욱 땅에 떨어뜨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참사람 씨가 쇠사슬에 매인 죄수들을 시청 건물로 데리고 왔다. 배심원단이 구성되고 증인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각 죄수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배심원단은 비진리 씨, 무자비 씨, 오만 씨 등 그 일당을 재판할 때와 동일했다. 의심병사들을 은닉한 나이 많은 악한 질문 씨가 가장 먼저 피고인석에 섰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척과 초등학교 5학년 복태성입니다. 제 기억이 나진 않지만 부모님이 한번 가보라고 해서 가봤고 2023년 2월쯤부터 다녔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0: 어린이 합창단 활동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요?
1: 많은 사람 앞에서 공연했을 때 조금 떨리지만 공연을 마치고 나서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조금 좋아져요.
0: 반대로 힘든 점도 있을 텐데요?
1: 노래를 외울 때 노래 가사가 헷갈리거나 알토 파트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안무를 외울 때도 처음 하는 안무는 확실히 외우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0: 그래요. 고생이 많네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면서 활동하고 있나요?
1: 노래를 외우는 거는 사실 계속해서 외우면 그래도 할만하고 알토도 계속 연습하면 되고 그리고 또 안무를 했는데 그게 다시 밝힐 때도 좀 힘들지만 그것도 계속해서 연습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끝날 때 간식도 주고 뭐 이러기도 해가지고 주스나 빵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떡이나 가끔씩 핫도그 같은 것도 있고 뭐 치킨 버기 같은 건가? 조금만? 좀 그런 거를 있었는데 그거 맛있었어요.
0: 그래요. 혹시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도 있었나요?
1: 그때 2024년에 그 극동방송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미국 케네디 센터에 가서 공연했었거든요. 아마도 약간 미국이라는 다른 나라에 갔으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비행기도 타봤으니까 더 많이 기억이 나고 박물관 같은 데도 들려와서 미국 가서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태성이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1: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방법 그래도 공연하면서 뭔가 전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노래와 춤으로 하나님을 알릴 때 약간 마음이 자랑스럽고 그럴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안전하면 지옥에 갈 사람이 조금 생기지 않나?
0: 우와, 복음 전파 사명이 엄청난데요? 그렇다면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땡땡이다.
1: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체육 경기다. 왜냐하면 나는 연습처럼 춤과 노래를 배우고 경기처럼 공연에선 성과가 나온다. 그리고 잘하면 예수를 전함이라는 금메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0: 우리 태성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저희 어린이 합창단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합창단 다닐 수 있도록 태워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니까 저희도 최대한 잘 연습하겠습니다.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신입 단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신입 단원들을 향해서도 환영의 인사 부탁해요.
1: 새로 들어온 친구의 안녕. 어린이 합창단

0: 창단에 온 걸 환영해. 어린이집 창단에서 노래를 한다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같이 열심히 힘내자.
1: 어린이집 창단 단원들이 이렇게나 하나님께 진심입니다. 하나님 안에 올바른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지금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한마디로 충분한 순간이 있습니다. 무엇을 더 해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저 시선을 옮기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오늘 밤 그 자리로 눈을 돌리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제니스 게인스의 How Great Thou Art 였습니다. 마음이 막 복잡한 날에는 생각이 자꾸 안쪽으로만 막 깊게 파고듭니다.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 밤에 누우면서 마치 걱정을 이불처럼 덮고 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도움이 됐던 거는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시선을 옮기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나를 들여다보면 답은 안 나오고 마음만 무거워지고 잠도 안 오고 한숨만 쉬게 되고, 혹시 오늘 밤에도 마음이 안쪽으로만 파고드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잠시 시선을 들어 올려보면 어떨까? 답을 다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씀 붙들고 시선을 옮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텐트메이커스의 예수의 십자가, 유효림의 주께 오세요. 장윤영의 하나님의 빛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고요.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레이첼 람파의 Turn Your Eyes Upon Jesus, Heather Headley의 Here I Am To Worship, Smokey Norfolk의 I Need You Now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입을 때도 괜히 공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뭐 저도 그런 시기를 여러 번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땐 억지로 그럴듯한 기도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다 보면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주님 저 힘듭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에 가끔 이런 기도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이 한마디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마음에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뭐 말이 길어야 막 주절주절 해봐야 소용없는 순간이 있으니까요. 뭐 혹시 오늘 밤 기도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냥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버플로우의 주의 사랑, 윌러브의 해바라기, 히스플랜의 나의 기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세 가지 법칙 소개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해피데이를 정해서 가족들을 위해 서비스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진짜 봉사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우리 가족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세 가지 법칙, 두 번째 법칙입니다. 2.1 전략을 짜십시오. 매달 한번 부부의 날을 정해서 이날 하루만큼은 배우자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채워보십시오. 분명 감사와 함께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아내와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가족들에게 자유의 날을 선언해 보십시오. 이날은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날입니다. 용서와 함께 묵은 감정도 취해 보시고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으로 새로운 출발이 기대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미국의 작가, 출판업자, 예술가이자 철학자인 엘버트 하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습관에 달려있다. 행복은요, 기성복처럼 일관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 또 형편에 맞는 맞춤복을 이렇게 맞춰서 입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각 가정에 맞는 행복의 습관을 개발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 맞춤복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니까요, 이 세 가지 법칙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실상 아래 실천할 때 우리의 가정도 행복해지고요. 나도 행복해지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 모두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김민식의 부부송, 앞서서 들으신 찬양 줄라이 프로젝트의 사랑은 언제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가정의 달도 아닌데 갑자기 웬 부부송, 왜 갑자기 가정의 사랑? 근데요, 생각해보니까 가정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을 실천할 곳, 우리의 진짜 봉사가 필요한 사람, 바로 우리의 가족입니다. 이 세 가지 법칙 나눴는데요. 세 가지를 다 해보면 정말 좋겠고요. 아니면은 꼭 이 중에 하나라도 1년에 한 번은 꼭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 남기실 분들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미국의 철학자며 작가인 엘버트 허바드가 했던 말, 행복은 습관에 달려있다. 저는 이 말이 참 이렇게 뭐랄까요,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행복은 선택하는 것까지는 저도 묵상을 해봤는데, 아, 습관이다? 아,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행복하기로 선택하고 마음먹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도 습관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해피데이로 지내기로, 진짜로 봉사하기로,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꽉 찬 관심으로 다가가 보기로,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서로에게 자유를 줌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습관이고요. 이 습관을 실천할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한번 골라봤어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영어 찬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행복은 습관이다. 정말로 행복해지는 습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내 사랑을 보여주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 우리 행복해지는 습관 드리기로 해요.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행복은 습관이다. 이 습관을 잘 들여서 주 안에서 복되고 평안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물은 자신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에 대해 스스로 굽히고

적응함으로써 마침내 바다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노출되죠.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로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매일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기보다 유연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해요. 새로운 상황에 불평하기보단 마음을 열고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자족하는 법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삶을 채우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오버플로우의 십자가를 바라보며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와 감사로 기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율디보의 Amazing Grace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서재화의 알고 있나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손재석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하은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홍의사계 하나님의 세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캐리 언더우드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크룩스의 오른길 따르라 의 얘기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한경미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달빛 마을의 내 주의 보혈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주홍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선한 능력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은밀한 중에서도 우리의 신음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아뢰면서 맡기고 계신가요? 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목소리 크게 해야 닿을 것 같고 내 목소리를 들으실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마음도 감찰하시는 분이시지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주님께 맡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대신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하네요. 주님과 함께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맞닥뜨린 이 고난을, 고비를 잘 건너갈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다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하셨어요. 뭔가 세상의 소리들과 번잡한 일과 떨어져서 주님과 잠잠히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도 있으시죠? 그러기가 참 쉽지는 않지만 일부러라도 또 의식적으로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이 어떤 음성을 내게 말을 하시는지를 들어야지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주님께 내 어려운 문제들, 고민들 다 내어놓고 맡겨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가 참된 평안의 시작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조폭력당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복음의 기쁜 소식과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요. 대한민국의 우리 성도님들과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의 AM 1566kHz, 또 대한민국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방송 듣고 계실 텐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뭐하며 듣고 계신지, 또 북녘의 성도들, 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께 나누고 싶은 은혜의 사연과 복음 통일을 위한 응원의 기도 문자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우리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 관련된 얘기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고 있지요.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는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를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 통일이 될 그날까지 남북한 청자들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며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자, 오늘도 남북한 2030 청년들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2: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4: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0: 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원도에서 온 감자입니다.
2: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보라입니다.
3: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너와 나의 어울림, 우리 남북한 청년들의 생각을 통해서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살펴볼까요? 오늘의 주제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4: 여러분은 북한의 미디어를 접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은 탈북민들의 증언으로 간접 경험을 하거나 뉴스와 시사 등의 보도 프로그램에서 인용한 북한 방송을 본 적은 있으실 텐데요. 북한 미디어 개방 문제를 놓고 우려와 찬성의 이야기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방송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한다면 북한의 사회주의 사상 교육에 그대로 노출될 우려도 있는 반면에 이미 우리는 문화적 우월함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반론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우리 국민 정서상 북한의 미디어 개방을 마냥 찬성할 수도 없지만 남북한의 상호 이해를 위해서는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오늘은 남북한 미디어 개방에 대해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3: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을 주제일 것 같은데 북한과의 미디어 개방이라는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련된 뉴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5: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처음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 방송을 우리한테 보여준다 막 이러니까 솔직히 저는 좀 기대가 됐어요.
3: 거기에서 오셨으니까.
5: 네, 기대가 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쳤냐. 우리가 그런 방송을 보게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었고 좀 호기심이 동하기는 할 것 같아요.
3: 네. 지금 북한의 방송을 일반 국민들은 못 봅니다. 네. 들을 수도 없고.
6: 근데 가끔가다 유튜브에 제가 그 어떤 학생이 막 수령님이 주신 학용품 들고 좋아하는 약간 브이로그 같은 거 봤거든요.
3: 네.
6: 그건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3: 그런 거는 이제 북한에서 올린 유튜브나.
6: 아, 그걸 제가 본 거예요?
5: 네. 않을까요?
3: 선전용으로 네. 이제 나와 있는 거.
6: 됐구나.
3: 네, 사실은 정보기관 아니면은 일부 언론사만 북한의 방송을 수신을 지금 할 수 있고 일반 국민들은 이제 볼 수가 없는데 어떠세요? 북한 방송 좀 보고 싶으세요?
6: 궁금하기도 하고 또 호기심이 있어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요.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3: 보통은 체제 선전이 많지 않습니까?
5: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체제 선전 때문에 이거 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고향이니까 네. 보고 싶다? 와 이런 그쵸. 생각도 하게 되고
7: 궁금증은 그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저희가 남한이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사실 쉽게 듣고 접할 수 있는데 북한이 남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커요. 정말 어떻게 소식을 담아내고 있을까? 어떤 소식을 전하고 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해집니다.
3: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북한 방송은 보통 보도에서 보잖아요.
6: 네.
3: 남한을 좀 비난을 하거나 이런 내용만 저희가 접했는데 네. 북한 북한에도 다양한 이제 방송 콘텐츠가 있다는 것은 네, 저희가 알고 맞아요. 있습니다. 뭐 드라마도 네. 있고
5: 네. 일상생활을 다 해요. 그 뭐 보도만 있는 건 아니고 드라마도 있고 뭐 요즘에는 유튜브도 있다고 하니까 네. 근데 저는 좀 그런 한편으로 그런 게 우려가 되는 게 네. 보다가 내가 거기에 대한 동경심이 생길까 봐 네.
3: 그래서 이제 북한 미디어 개방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려가 좀 많이 되셨겠어요?
5: 네 맞아요. 이게 한국은 솔직히 그대로 다 보여주잖아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뭐 나쁜 거 좋은 거 다 보여주잖아요.
6: 리얼리티.
3: 네. 네. 네.
5: 근데 북한은 아니거든요. 진짜 지상 나간 것 같고 저기 가면 내가 진짜 취업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저기 가면 집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막 그런 거가 있는데 북한도 집 걱정해요. 취업 그렇죠. 걱정합니다.
3: 그러니까 이제 북한 미디어 개방이 됐을 때 남쪽 분들이 그걸 보고 너무
6: 할까봐.
5: 네, 그게 좀
3: 너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까봐.
5: 네, 맞아요.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때까지 너무 오래된 단절 속에 누구도 그 세계에 대해서 그냥 우리 탈북민들 증언밖에 없잖아요.
3: 네.
5: 근데 미디어를 이렇게 접하게 되면 얘네 거짓말 쳤네? 탈북자들 거짓말했네? 저기 사람 살만하네? 하고 좋게 생각을 하다 보면 글쎄 물론 좋게 생각해서 서로가 마음이 통해서 통일이 되면 좋죠. 근데
3: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5: 있죠. 네. 네.
7: 아,
6: 남한에서 나고 자란 저로서는 방금 성희님의 의견에는 좀 쉽게 공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5: 아닙니다.
6: 설마 차라리 저는 한편으로는 약간 너무 희화화해서 유튜브에서 가공해서

0: 올리는 영상들.
1: 네.
0: 저 중학교 때 막 그 감자송.
2: 네. 왕감자.
0: 왕감자. 네. 그 어린 아이가 뭐 너무나 그렇죠. 칼각으로 유통하는 모습을 보고 깔깔깔 웃었는데요. 네. 지금도 막 아예 안 웃기거나 이럴 수 없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그만큼 그 어린아이를 향한 학대라던가 그 연습을 시킨 거에 대한 사고가 지금은 가능하니까
1: 네.
0: 아 북한 정말 안 되겠네. 인권 문제 시급하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1: 아.
0: 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안 된 상태에서 보면 또 송이님처럼 생각할
2: 네,
0: 수도 있겠다.
1: 네.
2: 저는 북한 미디어가 부분적으로 개방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양한 정보 속에서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소비하는 능력이 있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2: 그래서 저는 북한의 선동 콘텐츠가 들어와도 우리 한국 사회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지 않을까
1: 네.
2: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오히려 북한 미디어를 직접 보는 게 그들의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 저렇게 사상 교육을 하는구나. 저렇게 체제를 유지하려고
0: 맞습니다.
1: 하는구나라는
0: 오히려
1: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있겠다.
3: 근데 솔직히 저는 또 뭐 몇십 년을 거기서 그런 미디어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0: 네.
3: 그런 속에서 살아온 저로서는 아직도 이게 노래 이런 것들이 머리에서 안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미디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그래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그렇네 뭐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네. 비판적으로
1: 계속 접하다 보면
3: 계속 접하다 보면 나도 언젠가는 북한 노래 부를 수도 있고 언젠가는 김정은 원수님을 외칠 수도 있다는 그런 각오를 네,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돼요.
0: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처럼
3: 네,
0: 계속 노출되면은
1: 네, 사실은 이 미디어가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정말 크잖아요.
0: 그렇죠.
1: 물론 뭐 비판적인 시선으로 또 생각으로 미디어를 접하고 또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생각 없이 또 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3: 나도 모르는 사이에
1: 이렇게 노래를 할 수도 있고
3: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제가 어릴 때 부른 북한 애국가가 아직도 생각이 나고 어릴 때 부른 그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노래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
1: 그러니까 이게
3: 참 중요한 거
1: 그 정상적인 생각이나 비판을 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닌 청소년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좀 큰 영향을
0: 맞아요.
1: 미칠 수가 있겠구나.
0: 아, 그러면 개방하더라도 연령 제한을 걸어야겠네요.
3: 그게 쉽지 않은 게 솔직히
1: 네.
3: 요즘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엄마 핸드폰 가지고 유튜브 다 보잖아요.
1: 그렇죠.
3: 별걸 다 봐요. 그러면 그걸 안 볼 거라는 장담을 못 하잖아요.
0: 근데 또 여기서 저는 요즘 콘텐츠가 뭐 워낙 많잖아요. 볼 게 이렇게 많은 세상에 그걸
1: 굳이 찾아볼까
0: 어린이들이?
2: 제가 드는 생각은 그래서 문화적이나 예술적인 그런 부분은 조건부로 개방을 하되 선전이나 정치 콘텐츠는 제한을 두는 게 어떨까 싶어요.
1: 좀 부분적으로.
2: 네, 좀 부분적으로 이 교육적인 해설이나 팩트체크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조금 더 우리가 비판적으로 더 안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1: 맞아요. 저 생각해보면 이제 북한에 있는 뭐 유적지 탐사라든지
3: 네, 맞아요.
1: 뭐 관광지 소개라든지 또 예술적 북한도 예술이 되게 뛰어나니까
0: 네.
1: 음악이나 미술이나
2: 네,
1: 뭐
2: 맞아요.
1: 공연이나
0: 네.
1: 이런
0: 맞아요.
1: 것들은 좀 우리가 뭐 녹화 생중계는
2: 네.
1: 아니어도
2: 네.
1: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개방하면 사실은 근데 우리만도 개방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3: 안 되죠.
0: 그렇죠.
3: 네. 양쪽에서 같이 개방을 해야지요. 근데 그게 북한에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2: 네.
3: 심지어 뭐 다른 나라 방송도 못 보게 하잖아요.
1: 그렇죠.
3: 네, 중국 방송도 막혔어요. 북한은 중국이 5억 국가인데도 중국 방송이 막혀 있는데
1: 그만큼 폐쇄적인데.
3: 네, 그런데 이게 한국 걸 받아들이게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1: 그래서 뭐 우리 거를 받아들이게 하려기보다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개방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좀 생각하는
3: 없어요. 네, 맞아요.
1: 통일의 미디어의 역할이 정말 컸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0: 네. 네,
1: 동독분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실제로 통일이 됐을 때 다들 이제 반가워하면서
2: 네. 네.
0: 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학습된 상태로 만났기
2: 네.
0: 때문에 그나마 그 갈등이 네. 조금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1: 예.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도 사실 우리 나만의 문화, 네.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컨텐츠가 소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3대 네. 악법도 만들고 또 요즘에 처벌이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 네.
1: 참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문화적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네. 한편으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많이 듭니다.
2: 네. 네.

0: 문화적 측면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해 있는 국가의 문화 콘텐츠는 왠지 우리보다 더 좋아 보이고, 우리가 괜히 주눅 들고, 우리 문화는
1: 맞아요.
0: 없애야 될것 같고, 우리가 옛날에 외화들을 보면서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K 콘텐츠 하면은 전 세계가 알아주니까 괜히 자부심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지금 북한도 그 체제 선전이라는 아주 커다란 그 덩어리만 조금 빠진다면, 북한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들, 예술성, 그리고 음식 문화 등등. 그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통일을 앞두고서 필요한 부분이고, 제가 지금 생각나는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 한 8년 전인가 두 도시 이야기라고 평양에서 서울에서 각각의 음식 문화에 대한 소개를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거기서 온반 막 보는데, 너무 먹고 싶고, 저 식당 가고 싶고.
1: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치적인 또 이념적인 색깔이 빠진 그런 컨텐츠들은 남북한이 함께 교류하고 뭐 공동 제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도 좋겠다. 뭐 최근에 이제 북한에도 클래식 채널이 생겼다던데.
0: 진짜요?
1: 네, 굳이
0: 하더라고요.
1: 뭐 새로 만들지 말고 우리 거 우리
0: 같이
1: 하는
0: 볼까?
1: 방송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함께 공동체성을 또 한민족이라는 동질성을 키워가려는 노력을 남북한이 함께 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게요.
1: 네,
0: 맞습니다.
1: 여러분들 이 방송도 북한에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2: 아, 진짜
1: 예, 우리는 이미
2: 감동이다.
1: 예,
2: 전하고
1: 미디어
2: 있네요.
1: 개방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예. 북에 계신 분들께 한 말씀 좀 하시겠어요?
0: 너무 보고 싶어요. 실제로 보고 인사 반갑게 나눌 수 있을 날이 오면 너무 좋겠습니다.
2: 저는 너무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3: 잘 왔다. 그렇지만 일단 가고 싶다. 그런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4: 저는 누군가가 지금 듣고 있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마음 다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오늘은 남북한의 미디어 개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들의 생각이 모이고 모여서 통일의 또 주춧돌이 되기를, 밑거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남북한 청년들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사랑이었습니다.
3: 송이였습니다.
4: 감자였습니다.
0: 보라였습니다.
5: 너와 나.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세계 곳곳에 폭우와 가뭄, 산불 등을 일으키는 엘니뇨의 변동성이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지난 천년 동안 보기 어려웠던 수준으로 커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 650억 배럴에 대한 미국의 과반 통제권을 확보하는 대규모 석유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시마네 현에서 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인 다케시마를 내건 쌀이 유통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신의주 지역에 14시간 동안 33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위성 사진을 통한 대규모 침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열한뉴스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기존 KN-23과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보다 위력이 강화된 신형 KN-30미사일까지 추가로 요청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탈리아 연안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외래종 푸른 개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천적인 문어 13마리를 바다에 방류하는 대규모 생물학적 방제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사용되는 스마트폰을 분석한 결과 금융결제와 송금, 택시 호출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외부의 인터넷 접속은 철저히 차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삶과 인권 문제를 영화로 알리기 위한 민간 영화 지원단체 베어링 노스가 미국에서 출범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세계 곳곳에 폭우와 가뭄, 산불 등을 일으키는 엘니뇨의 변동성이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지난 천년 동안 보기

어려웠던 수준으로 커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미시간대와 미네소타대 등 공동 연구진은 갈라파고스 제도의 산호를 분석해 지난 1000년 동안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 변화를 복원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최근 40년 동안 엘니뇨와 라니냐를 아우르는 엘니뇨 남방진동 ENSO

비교적 일정했던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 변동성이 19세기 후반부터 커지기 시작해 최근 수십 년 사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력한 엘니뇨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바닷물 온도가 평년에서 벗어나는 폭도 과거보다 크게 확대됐는데요. 연구진은 최근 나타나는 ENSO의 변동성 증가가 기후 모델에서 예상되는 자연적인 변화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설명했습니다. 엘니뇨는 세계 각지의 강수량과 대기 순환에 영향을 미쳐 홍수와 가뭄, 산불과 농업 피해를 일으키는 만큼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전 세계적인 극한 기후 피해도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 650억 배럴에 대한 미국의 과반 통제권을 확보하는 대규모 석유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오른 가운데 이번 협정이 에너지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를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 거래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임시정부,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17개 유전을 개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거래로 미국의 석유 매장량이 2배 이상 늘어나 장기적으로 휘발유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약 3천억 배럴의 확인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이지만 노후한 시설과 투자 부족 등으로 실제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1%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협정에는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약 1천억 달러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이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군사작전을 통해 체포한 지 약 9개월 만에 나왔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 체포 이전부터 베네수엘라 유전 지분 확보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 시설을 복구하고 생산량을 크게 늘리기까지는 막대한 투자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이번 협정이 단기간에 국제 유가나 미국의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시마네 현에서 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인 다케시마를 내건 쌀이 유통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누리꾼으로부터 제보받은 다케시마 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2kg짜리 쌀 포대에는 일본 다케시마와 시마네 현산 쌀이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있고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취지의 주장도 담겨있는데요. 해당 쌀은 과거에도 시마네 현이 관련 행사에서 판매해 온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일반 슈퍼마켓 등에서 상시 판매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 교수는 다양한 상품을 만든다고 독도가 일본 땅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시마네 현이 역사를 직시하고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마네 현에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식품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시마네 현청 군내 식당에서 독도의 동도와 서도를 본뜬 다케시마 카레가 판매됐고 지난 4월에는 요나고 공항에서 다케시마라고 표기된 소금이 판매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신의주 지역에 14시간 동안 33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위성 사진을 통해 대규모 침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KBS가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신의주와 평안북도 일대 저지대 농경지를 비롯해 위화도 온실 농장 일부가 물에 잠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피현군의 정유시설인 봉화화학공장 주변 농경지에도 흙탕물이 들어찬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기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합성 개구 레이더 SAR 위성으로 분석한 결과 폭우 직후 신의주와 평안북도 일대에서 최소 680헥타르가 침수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축구장 약 950개에 해당하는 면적인데요. 전문가들은 압록강 범람보다는 짧은 시간에 집중된 폭우로 저지대와 농경지의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침수 피해는 며칠이 지나도록 이어져 일부 온실 농장에서는 물이 빠지지 않았고 인근 공군 비행장도 진흙으로 뒤덮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배수 시설과 홍수 대응을 위한 도시 기반 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북한이 지난 2024년 압록강 범람으로 큰 수해를 입

분 뒤 홍수 예방 대책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폭우 당시에도 특급 경보와 호우 경보를 발령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침수 피해 상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기존 KN-23과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보다 위력이 강화된 신형 KN-30 미사일까지 추가로 요청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은 지난달 27일 러시아가 북한의 KN-23과 24뿐 아니라 이보다 약 3배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KN-30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KN-30은 북한이 지난 2021년에 시험 발사한 화성 11달을 지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성 11달은 기존 KN-23을 개량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북한은 당시 탄두 중량을 2.5톤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024년에는 탄두 중량을 4.5톤까지 키운 화성 11다 4.5를 시험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가을과 겨울을 앞두고 북한과 새로운 군사 지원 패키지를 협상하고 있으며 최종 지원 규모는 이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협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기존에 확보한 북한산 미사일 150기에 더해 탄도미사일 120기와 발사대 6개, 약 90명 규모의 미사일 부대를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약 8,500명이며 지금까지 배치됐거나 순환 배치된 병력은 누적 2만 5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추산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탈리아 연안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외래종 푸른 개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천적인 문어 13만 마리를 바다에 방류하는 대규모 생물학적 방제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 전문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따르면 이탈리안 볼로냐대 연구진은 최근 문어 유생 약 13만 마리를 배양해 푸른 개가 밀집한 아드리아해 연안에 방류했습니다. 북미 동부 연안이 원산지인 푸른 개는 이탈리아 토착 수생 생물은 물론 봉골레 요리에 사용되는 조개 양식장까지 크게 훼손하며 생태적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지난 2024년부터 옥토블루 프로젝트를 통해 토착 중인 문어의 개체수를 늘려 푸른 개를 억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체세 나티코와 리치온의 해안에 문어 유생을 방류하고 성장을 돕기 위한 인공 굴도 설치됐습니다. 성체 문어 한 마리는 하루에 푸른 개 4마리 정도를 잡아먹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문어 유생의 자연 사망률이 99.9%에 달해 실제 방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푸른 개를 잡아먹는 농어와 같은 육식성 어류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연구진은 문어와 함께 푸른 개의 알을 먹는 뱀장어를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푸른 개 한 마리가 수백만 개의 알을 낳는 만큼 연구진은 방류한 문어 가운데 일부만 성체로 성장하더라도 번식 가능한 암컷 개를 포식하면 개체수 억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사용되는 스마트폰을 분석한 결과 금융결제와 송금, 택시 호출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외부 인터넷 접속은 철저히 차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달 28일 북한에서 2023년에 생산된 중간 사양의 스마트폰 해양 701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는 물론 QR코드를 이용한 결제와 송금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내화와 외화를 구분해 송금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금융 애플리케이션에는 택시 호출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축구 게임과 문서 작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앱도 설치돼 있지만 이용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릅니다. 축구 게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국가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제외되어 있고 글로벌 인터넷과 와이파이 접속도 차단돼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내부 인트라넷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입력에도 검열 기능이 적용됐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굵은 글씨로 바뀌고 대한민국은 금지어로 대체됩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사용되는 남친이라는 표현도 자동으로 남자친구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스마트폰 화면을

자동으로 캡처해 화면 이력 폴더에 저장하는 감시 기능도 확인됐습니다. 이용자가 이 기능을 끄거나 저장된 화면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외부 영상이나 정보를 이용했는지를 당국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로 추정됩니다. 북한군 출신의 한 탈북민은 이 같은 스마트폰이 암시장에서 약 250달러에 거래돼 일반 주민이 구입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북한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이용은 여전히 당국이 설정한 엄격한 감시와 통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월 3일 목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목요일 남한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제주도는 흐리면서 곳곳에 따라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4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2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경도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4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9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충청북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흐리겠는데요. 충청남도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충청도의 아침 최저기온 청주 23도, 대전과 보령 22도, 낮 최고기온은 청주와 대전, 보령 29도로 전망됩니다. 경상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오전에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약간 강한 바람도 함께 불겠습니다.

0: 있습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와 포항 23도, 거창 21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거창 29도, 포항 27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오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이어도 28도, 제주와 서귀포 26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제주와 서귀포 31도, 이어도가 29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고요. 양덕에서는 날씨가 흐리면서 오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양덕 18도, 구성 신계 16도, 낮 최고기온 신계 28도, 구성 26도, 양덕 22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구름이 많고 비가 오겠는데요. 해산과 평강, 청진, 무산의 하늘은 맑겠고요. 풍산은 오전에 한때, 웅기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웅기 18도, 청진 16도, 풍산 10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청진 25도, 웅기 24도, 풍산 18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서해 중부는 대체로 종일 구름이 많겠는데요.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는 한때 비 소식이 있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최대 2m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서해 북부의 하늘은 종일 맑겠고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3일 목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올해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너희 늦은 새벽 시간, 한밤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루를 늦게 마무리하시거나 또 지금도 깨어서 일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과 또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9917 성도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여기는 부산입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를 언제부턴가 기다리게 됐어요. 북녘의 소식도 궁금하고 우리와 함께 북한 성도들이 방송을 듣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저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힘내세요라고 해주셨는데 저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힘내세요라는 말은 저보다는 북녘에 있는 성도님들께 전하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가득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사연 남겨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라.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뒤 혼란했던 시기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어머니를 통해 감사의 힘을 깨달았다던 한 장로님이 계신데요. 전쟁 이후 학교를 세우며 그리고 선교관을 세우며 사역에 몰두했던 이 장로님이 삶을 통해 깨달은 감사의 일곱 가지의 단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 무조건 감사하라. 둘째, 소리내어 감사하라. 셋째, 주님의 은혜에 정확하게 감사하라. 넷째, 마음으로도 감사하라. 그리고 즉시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감사할 뿐 아니라 감사함으로 다른 일을 축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비밀인 감사의 고백으로 오늘 이 새벽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감사의 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감사의 고백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봅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두 곡의 찬양 트로바였고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두곡더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 바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헐벗고 배고프고 굶고 수십 번 죽을 뻔했으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지은 시편 34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를 읽으면서 다윗의 얼마나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겪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읽으면은 은혜를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대지, 죄의 문제. 다윗이 걱정한 거죠. Problem of sin. 우리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시편 34편 21절입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라. 시편 34편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 지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제일 큰 문제는 정치도 아니에요. 경제도 아니에요. 교육도 아닙니다. 우리의 제일 큰 문제는 죄요. 내 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분만이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시편 34편 18절이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 상한 적 있어요? 속상한 적 있어요? 사람 살다가 보면 속상할 때 있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영국에 어거스터스 탑레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하루에 죄를 몇 번이나 지을지 굉장히 궁금했대요. 그 목사님이 50년 동안 자기가 세어보니까 1억 번이나 넘는 죄를 지었다는 계산이 나오더랍니다. 그날 밤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그러죠. 주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범람하는 죄로부터 저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뿐입니다. 탑레이리 목사님은 훗날 작곡하신 찬송가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Rock of Ages, Cleft for Me. 그 4절에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귀한 보혈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클래식 콰이어의 목소리로 그리고 찬양사역자 지선 씨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두 곡의 찬양 우리 주님께 함께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간증 이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방황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언제 한번 나의 삶을 누릴 생각도 못 해본 저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중심으로 사랑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고향 북한 땅에서, 고향 양강도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릴 그날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양강도가 고향인 리영희 자매 오늘의 선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자매님의 소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하늘의 별과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찰 때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힘껏 찬양할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양강도가 고향인 리영희 자매 오늘의 선곡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번에는 안산시립합창단의 조금은 편곡된 찬양으로 한 번 더 찬송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시편 91편 1절의 말씀. 이 땅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남과 북의 하나 된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면서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 보내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 양강도가 고향인 리영희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솜씨 가운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이 아침도 평안하신지요? 새벽 공기가 조금 더 상큼해진 것이 기분 좋습니다. 기도하러 예배당에 가실 때에는 긴팔 옷이 벌써 필요해졌죠? 대자연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에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아침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생으로 고통받게 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 아침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또 용기를 줍니다. 오늘도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한 감사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9월 3일 목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십니다. 어저께나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이 말씀, 이제 오늘 시편 중에서 이제 다섯 번째 알파벳인 해로 시작하는 이 해 연과 또 이제 여섯 번째인 와우 연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해, 와우. 아, 오늘 이제 이 본문의 예,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뭘 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절대 녹록하지 않은 만만치 않은 현실 가운데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감추어진 놀랍고도 기이한 일들을 보게 하셔서 거기에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 이 말씀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의 이 속 좁고 웅크러진 이 마음을 넓혀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어제 한 것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19편의 말씀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붙잡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나의 삶의 환경 가운데 말씀을 붙잡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 적극적인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이제 오늘 해와 와우 이제 33절부터 48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내 삶에 개입해 주시느냐라고 할 때 3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자,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이 율례들의 도, 도라고 하는 건 이제 길이죠. 율례로 가야 할 길. 그러면 우리가 첫 시간에 이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여러 가지 이 이제 명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두 개의 연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이 다양한 명칭들이 매번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다양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오늘도 33절에 율례가 나오고 34절에 주의 법이 나오고 35절에 주의 계명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주의 길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또 38절에 주의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39절에 주의 규례가 나오고 40절에 주의 법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한 말씀을 갖고 계속해서 이 율법, 말씀의 다양한 측면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면서 이 율법이 갖고 있는, 말씀이 갖고 있는 다양한 면을 마음에 새기면서 묵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제 오늘 이제 율례들의 도를 가르치소서라고 시작을 했을 때 이 율례, 호킴이라고 하는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영구적인 속성 그리고 구속력을 강조하는 표현이 율례라고 했죠. 그래서 영구적이고 구속력이 있다라는 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상황이 좋을 때 유효하고 상황이 나쁠 때 유효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끝까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지금도 역사하고 내일도 역사하는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33절에 율례들의 도. 그러니까 이 율례로 행하여 끝까지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지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할 계속되는 길, 인생의 길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도를 나에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그냥 읽고 아는 거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셔서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33절 끝에 보면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그렇죠? 이 말씀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가기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직접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말씀의 깊이와 신비를 깨닫는 건 내 영역 바뀝니다. 이걸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하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이 험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붙들 때에

오셔서 개입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34절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나는 이 말씀을 온전히 다 모른다. 이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집안에 액자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그 액자가 뭐라고 써있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가 선물 줘서 걸어뒀어요. 근데 이거를 뭐 몇 년을 두고 봤는데도 그냥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계속 뭐 그런가 보지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한참 은혜 받을 때 그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갑자기 자기 가슴에 확 박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전에 몰랐던 말씀에 담겨있는 이 진리. 정말 자유가 뭔가? 예수 안의 자유가 뭔가? 죄와 싸워 이기며 주님 안에 누리는 자유가 뭔가? 이게 확 다가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매 순간 말씀을 깨닫고 알도록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자, 이제 33절도 그렇고 끝에도 그렇고 34절 끝에도 그렇고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내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녹여내는 것이 관건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내가 아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이걸 내가 직접 전심으로 지키며 살도록 하는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관건. 그래서 35절에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예? 주님의 말씀들의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것을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이 계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왕적인 권위를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이 길, 이 계명들의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신 길이에요. 왕의 길이죠. 왕의 대로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계명들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유혹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시는 것에 마음을 쏟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 안에 탐욕이라는 게 뭡니까? 정당한 방법과 통로를 통하지 않은 불의로 얻는 이익. 이게 탐욕이죠. 탐욕으로 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예? 자, 이게 여차하면 이 세상 가운데 탐욕으로 감추어진 세상 가운데는 허탄한 것들로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지 말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얘기합니다. 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다 가격표가 매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에도 가격표가 있고 옷도 가격표가 있고 또 이런 일을 하려면 거기에 필요되는 대가가 있고 여러 가지 가격표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가격표가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뒤바뀌었다. 그러니까 무가치하고 허탈한 것들에는 뭐 돈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정말 귀한 것, 정말 값진 거는 헐값이죠. 헐값. 아예 가격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복음을 듣는데 누가 야 너 1억을 내놔라. 네 인생의 영혼을 좌우할 생명의 이야기를 해줄게.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은 거저 주시는 건데 세상은 그거 말고 다른 것에 많은 가격을 매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은 그 안을 보면 텅 비어 있는데 사람이 만든 것이라서 비쌉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속까지 꽉꽉 차 있는데 거저 주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가격표에 우리가 혹해서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죠. 잘 분별해야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가격표가 이제 정말 주님 모실 때와 뒤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바뀌어 있는 경우가. 그래서 이 시편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십시오. 네? 살아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38절에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아, 말씀을 내가 가르치고 또 주님이 나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내 인생에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네요. 말씀을 내게 세워주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비방,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은 여러분 22절에 보면 어제 언급하지 않습니까? 이 2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23절에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힘없고 연약한 성도들을 세상의 고관들과 또 세상의 풍조들이 계속해서 비방하고 멸시하는 것,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걸로 비방하고 이러는 게 나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두렵습니다. 이 말씀 내가 붙들 때에 이 비방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40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으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네? 사모할 때 살아나게 하소서. 무엇으로 살아납니까? 주님의 의로. 내 의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이만큼 의지하고 지키고 외우고 암송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의로 살아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 여러분, 이 말씀 갖고 살아나는 역사, 이게 37절 끝에도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죠? 40절에도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 갖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나게 하소서. 자, 이제 여기서 해의 연이 끝나고 그 다음에 41절부터는 와우 연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자, 하나님 말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하는데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steadfast lov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teadfast love. steadfast 하면은 끝까지 변치 않게 우직하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늘 주의 은혜와 보호의 손길로 살아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42절에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아, 너는 왜 그 모양으로 그렇게 말씀 붙들고 산다고 미련하게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이 내게 임하면 그거 봐라. 내가 그래도 이 말씀 붙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43절에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자,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게 해서 이 낚아채고 떠나지 만다라는 건 낚아챈다는 겁니다. 끌어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입술에 담지 못하게 낚아채려고 그러죠. 끌어내려고 그러죠.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44절에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여러분, 이 결단과 이 다짐은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신비하고도 놀라운 은혜와 진리와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결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끝까지 주의 말씀 안에 평생 거하겠다. 이 결단이죠. 다시 4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요. 여기 자유롭게 걸어간다라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 넓은 곳에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넓은 곳이라는 말은 우리 어제 봤던 표현에도 있지 않습니까? 32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렇죠? 이 마음을 넓힌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넓히냐 하면 내가 가는 길, 내가 주의 말씀을 구하였사오니 주여 나로 하여금 넓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 끝까지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어디를 가든지 기쁘게 갈 수 있도록

0: 도와주시고, 46절에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권세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야기하게 하시고, 47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자, 주의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여러분 이 손을 든다라는 건 헌신한다는 표현입니다. 예, 이 높인다, 찬양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이 헌신한다라는 의미도 있죠. 주님 헌신합니다. 이 다짐으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도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의 결단은 절대 우리의 바람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지킬 수 있고요,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마음을 허탄한 대로 돌이키지 않게 하셔야, 그래야 그때 비로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 오늘의 말씀을 보면, 야, 말씀에 헌신하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헌신하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능히 이 말씀을 지키고 새기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살아나게 할 수 있는가를 묵상하게 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율례는 날마다 우리를 각성시키시고 지키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힘이 있으시죠. 세상은 인생의 행복을 물질과 육신의 안락에서 찾으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행복이 주의 말씀 안에 있다고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의 법도들을 구하며 오늘도 자유롭게 걸어갈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여호와를 묵상하며 그 길을 걷는 자의 행복을 우리 오늘도 당당하게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나의 묵상 적용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서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즐거울 때는 기도하고 고난 중에는 주를 즐거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권면을 기쁘게 받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고난의 거친 광야에 계시더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9월 3일 목요일에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오늘도 삶의 예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송 조영아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기도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에 우리의 소원까지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나요? 내 기도가 모두 다 응답되기를 바라시나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에 앞서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세상에 선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지요. 저와 여러분의 간구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찬양 나눕니다. 찬송가 463장, 새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기도를 하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혹은 하나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주님께서 들어주실 리가 없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실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리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세상에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교회의 공동체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이루시고 그로 인해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가 마음의 소원만이 아닌 말씀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곡의 찬송 나누죠. 새 찬송가 402장입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찬송가 425장, 새 찬송가 381장. 나 캄캄한 밤, 죄의 길.

주님께 기도하다가 가끔 지금 내가 하는 이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고 의문을 가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너무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 물어보는 것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속되고 세상적이고 나를 위한 것, 우리 가정만을 위한 것, 또 나의 자녀만을 위한 것 등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하고 죄악된 모습을 버림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길 소망합니다. 잠언 2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나의 기도가 나의 모습으로 나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일까요? 나의 생활과 나의 모습을 먼저 바꾸시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늘문을 열어 받으시는 주님께 드림에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송 나누죠. 찬송가 162장, 새 찬송가 175장, 신랑 대신 예수께서. 주님과 교통하는 평안한 날 되십시오.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지난 여름 무서운 폭염으로 폭우로 우리는 이 가을 흉년을 염려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늘 우리를 먹여주시는 주님의 넉넉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농작물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곡식과 과일이 강한 햇빛에 다시 익어 단물이 고이기를 바라면서 릴케의 가을날의 기도 한 구절을 읊어봅니다. 주여, 남국의 햇빛을 이틀만 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다시 가을 맞을 자비를 합니다. 해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맞이하고 보내며 그때마다 늘 새로운 다짐을 하는데요. 이번 가을은 어떻게 보낼 것인가 미리 생각해야겠습니다. 가을은 열매 계절이죠. 우리의 심령도 열매 맺을 준비를 하는 그런 9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한신교회 호산나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귀주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 강감찬 장군은 나라를 구한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임금 현종은 강감찬 장군을 상석에 앉히고 모든 대신을 불러 성대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연회 중간에 강감찬 장군이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가장 높은 내실을 불러 물었습니다. 내 상에 올라있는 그릇이 전부 비어있던데 어찌된 일인가? 내신은 깜짝 놀라 용서를 빌었습니다. 신하 중 누군가가 실수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혹시라도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수발을 들던 신하들이 어떤 벌을 받게 될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는 내시에게 강감찬 장군이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이따가 내가 자리에 앉거든 음식이 식은 것 같은데 따뜻한 음식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음식의 뚜껑은 열지 않겠네. 내시는 강감찬 장군의 놀라운 인품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감동인 것은 강감찬 장군은 끝까지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사후 은혜를 입은 내시가 왕에게 당시 일화를 알려서 강감찬 장군의 놀라운 인품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살피고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섬기셨듯이 나의 직위, 자존심, 나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섬기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다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살피고 진심으로 섬기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의 직위, 자존심, 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섬깁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상동 감리교회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오 신실하신 주 겸손과 믿음이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세탁소 할 때 우연찮게 틀었는데 극동방송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들은 지 지금이니까 한 18년? 딱 들어오면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고 묻는 손님들이 주로 있어요. 가져온 물건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시간 내에 계속 이렇게 방송에 흘러나오니까 듣다가 보면 자기네들도 위로가 되는 분들도 많고 아 나도 가서 집에 가서 틀어야겠다는 분도 있었어요.
2: 제가 가게에서 많이 경험하는 게 먼저 내 가족부터 나 자신부터 사랑하지 아니하면 생판 모르는 그야말로 남을 전도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로 와서 하소연한 거 들어보면 남편이 너무 미워 죽겠어요. 자녀가 너무 미워 죽겠어요. 왜 낳았는지 몰라요. 이런 소리를 하는 부모님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랑장을 많이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참으며 견디며 바라보자 아버지를. 얼마 동안은 너무 힘들었죠. 그러나 두 아이가 천국에 가 있다는 게 확신이 되니까 이제는 남은 여생 복음 전하면서 내가 천국 가야 아이들 만날 수 있으니까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살자 그러면서 지금 가게에서 복음의 장소로 삼고 복음 전하며 살고 있어요.
3: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내고도 또 하루를 살아내야 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겨우셨을까요? 그런데 성도님은 슬픔에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꼭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세탁소에 극동방송을 틀어두고 계신다고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극동방송의 힘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이 모여

보이지 않는 한 사람에게 복음이 닿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극동방송의 전파를 함께 이어주세요. 지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영혼 구원 사역의 동역자, 전파 선교사. 지금 함께 해주세요.

전미나의 찬양 드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인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믿고 계시나요? 믿는다는 말만 하는 것과 실제로 믿고 행동하는 것은 다르죠. 말로는 죽을 때까지 섬기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설마 하며 믿지 않을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믿음이 없으면 삶의 어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죠. 무성한 잎을 자랑하더라도 뿌리가 얕고 약한 나무는 폭풍이 몰아치면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긴 하겠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삶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고 크신 날개 아래 거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피난처요 견고한 망대이신 주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있는 것만을 최종 목표로 삼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 삶을 재평가하고 회개와 변화를 통해 소명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무장되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자신의 고집과 주장과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작은 일, 주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일, 모든 일에 충성과 성실함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 두려움,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기쁨과 평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넉넉한 마음으로 기쁨 충만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부터 23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죄종되었던 우리를 값없이 속량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은혜만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섬기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려면 첫째, 받은 복을 후히 나누어야 합니다. 12절에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라고 해요. 당시에는 가난이나 빚 때문에 일정 기간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경우가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그 종살이가 영원히 계속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섯 해를 섬겼으면 일곱째 해에는 반드시 자유롭게 하라고 하십니다. 게다가 13절에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단지 이제 자유니까 알아서 살아라 하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14절에 보면 양무리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라고 하지요. 그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 필요까지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1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원래는 종이었잖아요. 자기 힘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의 은혜로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중독과 욕심에 매여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 사랑과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속량하신 은혜를 잊고 다른 사람을 인색하게 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만큼 시간과 물질과 사랑을 후히 나눠주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려면 둘째, 사랑으로 자원하여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놀라운 사례가 나와요.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종이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바로 앞에 보면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라고 하지요. 법적으로는 자유롭게 나갈 수 있지만 사랑하기에 남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7절에 보니 송곳으로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고 해요. 이것은 이제 억지로 붙들린 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원하여 이 집에 속해 섬기겠다는 표시입니다. 믿음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죠. 교회 다니라니까 다니고 봉사하라니까 하고 그렇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스스로 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주님께 붙들릴수록 진짜 자유로워지고 사랑으로 섬길수록 오히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는 반대 상황도 이야기합니다. 종이 자유롭게 나가기를 원하면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고 하지요. 아무리 좋은 종이고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도 강권하여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닌 까닭입니다. 잘 섬겨준 사람을 내 사람이라고 생각해 붙드는 것도 욕심입니다. 그러니 주인은 놓아줄 줄 알아야 하고 종은 사랑으로 섬길 줄 알아야 해요. 결국 종의 입장이나 주인의 입장이나 기준은 하나예요. 내 유익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섬김은 억

억지가 아닌 사랑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나요? 나를 살리신 주님을 사랑하여 자원해서 섬기나요? 반대로 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붙들고 소유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려면 셋째,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19절부터는 초태생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첫 새끼는 가장 먼저 얻은 열매이고 앞으로의 모든 소산을 대표합니다. 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이 역시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죠. 애굽의 모든 초태생은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문설주에 바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 처음 난 수컷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 전체가 하나로 이어져요. 종을 자유롭게 하는 것도 후의 주는 것도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모두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사람을 움켜쥐지 않고 물질을 움켜쥐지 않고 자기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까? 흠 있는 것을 드립니까? 내 하루의 첫 시간과 마음, 물질과 관계의 주권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있나요? 소그룹 지체를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으로 생각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시간과 감정을 들여 지체들을 섬기겠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생각해 보면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 것이라 여기면 종을 놓아주는 게 손해 같고 종에게 후의 주어 내보내는 건 더더욱 내키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교회 안에서 소그룹 리더의 역할을 수년간 해오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이 확고하게 자리 잡혔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는 기준으로 판단하며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나의 주권 아래 소그룹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사역자님이 제가 맡은 소그룹의 한 지체가 많이 힘들어한다며 그 지체에게 좀더 관심을 써주길 요청하셨어요. 그때 저는 이미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기에 여기서 어떻게 더 신경을 쓸수 있냐며 발끈 화를 냈지요. 그러나 그날 큐티 말씀이 오병이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달라고 하실 때, 네, 하고 드리면 그걸로 예수님이 수천 명을 먹이실 텐데 제가 가진 건 이것뿐인데요 하면서 불순종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제게 한 영혼을 맡기실 때 네 하고 순종하면 제 마음에 필요한 만큼의 사랑을 채워주실 텐데 그걸 믿지 못해 저한테는 사랑이 없어요. 더는 못해요 하며 거절하던 제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저 또한 죄의 종노릇을 하며 무거운 세상 멍에를 홀로 지고 괴로워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 힘으로 탈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공동체 섬김으로 그 시간을 통과할 수 있었음을 기억해요. 이제는 저도 지체들을 섬기는 데 쓰는 시간과 감정을 아까워하지 않을게요. 저의 적용은 지체의 힘든 소식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잠시라도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 말씀을 떠올리며 한 번 더 생각하고 대답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종이었음을 기억하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부릴 수 없고 내가 빈손이었음을 기억하면 다른 사람을 빈손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내가 값없이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 시간과 물질과 감정을 내 것이라고 움켜쥘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애굽의 종살이에서 속량을 받았는지 기억하시길 바라요. 받은 은혜만큼 후히 나누고 사랑으로 자원하여 섬기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값없이 속량하여 자유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받은 은혜를 쉽게 잊고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며 시간과 물질과 감정을 내 것처럼 움켜쥐며 살아갑니다. 내가 먼저 종이었고 빈손이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누군가를 자유하게 하고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 후히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0: 주시옵소서.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를 살리셨으니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며 자발적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붙들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놓아줄 줄도 알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 시간과 첫 마음, 가장 귀한 것을 주께 구별하여 드리고 내 생명과 소유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바자회와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바자회 예은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블잇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블잇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블잇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

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무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소프라노 김영미, 테너 김현호, 가수 조범진,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물된 동산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태화교회 김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순서대로 보다가 또 중간에 성화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앞선 본문이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가 한 달 전쯤에 다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12절까지 보고 이제 17절로 이렇게 탁 이렇게 점프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몇 주간의 말씀을 좀 이렇게 상기해 보면 베드로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우리가 받았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은 모든 천사들이 눈여겨보고 경이로움과 그 놀라움을 가지고 눈을 뜨지 못하고 바라보는 구원의 현장. 너희는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구원 너희 선물로 받았어. 그래서 오늘 우리 앞선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모든 행실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해. 이 이야기가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서 명령하는 두 번째 이제 명령이 시작되고 권면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우리 17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고 첫 번째 주제를 같이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2: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1: 네, 이렇게 귀한 믿음과 이렇게 가치로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거룩하게 살아라 명령한 베드로는 그거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명령을 주는데 굉장히 낯섭니다. 아버지이며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그네 시절을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의

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 베드로의 마음은 남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많은 신들의 이야기가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들의 이야기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정말 다른데 이것을 설명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이제 논란이 되고 유행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어떤 영화죠? 네, 오디세이라는 영화 유행하더라고요. 아직 못 봤어요. 네, 보려고 예약을 하려고 그래도 아이맥스 영화관의 자리가 늘 다 차 있고 여러분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영화로 만든 이 오디세이는 기원전 한 11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트로이 전쟁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는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영감을 받고 줄거리를 차용한 영화겠죠. 당시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들고 있는 초대교회 독자들은 오히려 오디세이보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한 4, 5세기경, 기원전 4, 5세기경에 기록되어서 이 로마 제국이 확장되고 그리스 문화가 확장되면서 이 지중해와 그 권역 일대에 자리 잡기 시작했거든요. 이 AD 1세기의 초대교회 사람들이 알고 들어왔던 신들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은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질투하고 힘이 세면 막 누군가를 막 못 살게 굴기도 하고 감정이 막 변덕이 죽을 듯하기도 하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또 예쁜 신도 있고 싸움 잘하는 신도 있고 뭐 인간과 굉장히 비슷한데 능력이 남다른 이 신화, 신들의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화와 신들의 내용을 잘 보면 그 속에 거룩함이라는 거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죠? 거룩함.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어떤 윤리와 도덕, 도덕적 아름다움과 그 선, 이런 어떤 찬란함, 이런 것은 사실 없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질투하고 때로 다투고 벌주고 그리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줘야 하는 그런 신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세상에 오늘 베드로는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이제 설명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아 그리고 모든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행위로 본다,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신분이나 사회적인 역할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든지 노예이든지 하나님 차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직업이 의사든지 정치인이든지 대단한 업적을 가졌든지 교회에서 목사든지 중직자든지 이것도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데 행위를 따라 모든 행위를 따라 우리를 심판하신다.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해요. 여러분 이 개념이 많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낯설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성경대로 읽기를 우리가 싫어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용서받고 그 은혜와 의로 천국 간다는 이야기 참 좋아요. 하지만 행위가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이나 오늘 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는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실제로 잘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좀 못나게 살아도 괜찮고 죄짓고 살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해주면 우리는 좀 편해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 성경은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전에 마귀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원수였지. 그러나 지금 너희는 마귀와 원수고 하나님의 자녀지. 너희는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에게 더 이상 조종당하는 삶이 아니고 옛된 행실과 헛된 행실과 어두움의 문화 속에서 너희는 건짐을 받아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지. 더 이상 옛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은혜로 거룩하게 살라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지. 성경의 가르침은 언제나 일관된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오늘의 이 베드로의 경고가 너희가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 없다, 너희가 맘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 사실 하나님이 다 아실 거거든, 하나님을 찌르고 배신하고 마귀처럼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다 괜찮은 거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확신으로 축소한다면 아마 오늘의 본문

0: 본문은 성립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명령하고 있거든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너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었으니까 편하게 생각하라. 맘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 언제나 네 편이거든. 하나님 네 아빠야. 어때? 좋지?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 말씀은 두려워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걱정할 필요 없이 별것 아니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걱정하지 말고 살아. 우리는 이런 이야기 되게 좋아해요. 이런 이야기 참 위로되고 우리가 늘 바라는 이야기인데 오늘 베드로는 두려워함으로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오늘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두려워하라는 것은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어도 공포에 떨어라, 근심 걱정 염려하며 안절부절해라 이런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만만하게 여겨라, 편하게 생각해라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학자들은 예배 시간에 어떤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도의 경외심이다, 여기에도 동의할 수 없어요.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의 어조는 굉장히 뭐랄까요, 날카롭습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을 그렇게 살아가야 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 그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할 때도 있어요. 또 두려워할 때도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오히려 되게 자유로운데 마음껏 나쁜 짓도 할 수 있고 나쁜 생각도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사람을 많이 의식하고 사람을 참 많이 두려워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세상 권력자들이거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더 두려워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오늘 그런 세상 권력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이때를 살아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모든 그 행위를 따라 심판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내라는 명령은 축소될 수 없고 그 위엄과 긴장을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확신으로 약화시킬 수 없어요. 베드로는 정확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죄된 세상에서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위에 대해서 언젠가 빠짐없이 주님 앞에서 해명하고 셈하고 계산할 날이 있다는 거 기억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면 고민이 하나 생겨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그 의를 힘입어 아버지의 자녀가 되며 그 의를 힘입어 천국에 가게 되는데 도대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이 이야기는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하나가 생기게 되죠. 베드로가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 살펴봅시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알거니와
1: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의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네.
0: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시는 아버지를 두려워하라는 명령에 이어서 오늘 베드로는 19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진술해요. 두려워하라는 19장 17절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속함을 받았다는 이 19절의 긴장과 병행을 베드로는 모르지 않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이것을 연속해서 배치하고 있다고 봐야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둘을 함께 생각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분명한 것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우리가 정죄를 받는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해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2항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성도의 구원이 좌

0: 좌절되거나 무너질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께서 하시는 이 사역, 이것들이 은혜 언약, 여기서부터 우리가 근거가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그 근거가 있지는 않아. 이것을 명확하게 해놨어요. 세 번째 항이 이제 오늘 주제와 딱 맞는 이제 뭐랄까요? 이제 지점입니다. 17장 3항이 오늘 본문의 긴장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같이 한번 마지막 17장 3항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도들도 사탄과 세상의 유혹,
1: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 세력, 그리고 자신을 보존하도록 주어진 방편을 소홀히 함으로써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0: 한동안 그 죄 가운데 머물 수 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며 자신이 받은 은혜와 위로의 일부를 잃고 마음이 완고해지며 양심이 상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실족하게 하며
1: 자신에게 일시적인 심판을 불러오기도 한다. 네.
0: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최종 구원의 상실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불순종과 죄와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은혜와 위로를 얼마든지 상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나와 있는 주어진 방편을 소홀히 했다, 은혜의 방편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에 소홀히 하고 예배가 냉랭해지고 여러분의 경건에 어떤 이런 이제 삶에 필요한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이것을 전혀 힘쓰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악이 있고 여전히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유혹하고 일들을 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은혜의 방편을 소홀히 함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심각한 죄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위로와 은혜의 일부를 잃고 마음이 완악해지기도 하고 완악한 마음에서 누군가를 해하기도 하고 실족하게도 하는데 여러분, 이 일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 이해했습니까? 자신에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구원이 좌절될 수는 없지만 이때 우리는 해명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시니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서 두려워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 오늘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녀를 훈계하는 부모 많이 만나요. 저도 그 중에 하나이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시절을 거쳤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가만 내비둬도 알아서 잘 자라는 아이는 없습니다. 사랑도 해야 하고 때로 혼도 나야 해요. 때로 훈계도 받아야 하고 때로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의지도 꺾여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는 어른들이 어른으로서 책임을 참 지려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봐요. 언제까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점수만 따고 싶은 엄마 아빠로 살아야 할까? 때로 얼굴을 붉히고 눈물을 보여서라도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은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혼내는 일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을까? 잠깐 그런 생각들을 저는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버려 두시는 분 아니라고요. 좋은 점수를 따고 싶어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도 아니고 가르쳐야 할 걸 가르치기를 멈추신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기를 바라시며 이 죄 많은 세상에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분께서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행위를 따라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징계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행위대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그네로서의 인생길들을 걸어가야 한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지 말아라. 하나님 장님 아니다.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

하나님이 많으시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없다. 너의 어떠한 말과 생각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실 건데 너희를 거룩한 사람 만들려고, 의로운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의 삶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심판과 징계를 마주했을 때 굉장히 아프고 힘들 텐데 두려워하면서 이 나그네 길들을 걸어가야 해. 오늘 베드로는 그 이야기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18절에서

0: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당시에 그냥 시장에서 쓰이는 단어였어요. 당시에 노예들이 자신의 몸값을 신전에 갖다 주고 나면 신전에서는 그 돈을 받고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던가 아니면 노예의 소유를 바꿔주는 일들을 당시에 했거든요.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니 너희 아버지를 두려워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이제 너희 것이 아니야. 예수님의 피를 값으로 주고 하나님께서 사셨어. 하나님의 공의를 그렇게 만족시키셨다는 의미이죠. 더 이상 헛된 행실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그 행실로부터 속량을 받은 사람들처럼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그렇게 살아갈 이유도 없고 가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국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맥락들이 겹쳐 있어요. 우리는 유교사회의 끝자락에서 어쨌든 근대화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이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모두 교회 어른이 될 수는 없어요. 유교사회의 전통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지만 기독교는 또 유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유교사회에 익숙한 사람들은 충성을 강요하고 내 말을 듣게 하는 이런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실제로 교회는 또 그런 곳 아니에요. 연소함을 없인 여기는 세상에서 바울은 어린 디모데를 교회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연소함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비웃음을 샀던 분은 다름 아닌 30살 예수님이었어요. 참 당시 사람들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보니까 우리 사역자들 중에서 우리 요한 목사님 정도의 나이가 예수님 나이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하고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렇게 어린 놈이? 이런 생각 먼저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요한 목사님 나이 또래의 예수님은 자기보다 더 어린 20대 중반의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몇몇 대학생 같은 아이들을 제자로 불러서 몇 년 가르치시더니 이런 아이들을 20대 때의 초대교회 지도자로 다 세우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었더라고요.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리와 직분을 나눠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자라가고 확장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였더라고요. 교회는 시작부터 어른들을 공경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은 맞지만 나이 순서대로 직분을 나눠준 적은 없었어요. 그런 전통의 메인족도 없었어요.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관혼상제의 예법과 풍습에도 교회는 몸부림쳤습니다. 묶이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초대 한국교회사에서 우리는 제사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핍박과 고난을 감수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따라 하나님을 위해 움직이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진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향해 힘차게 이 땅을 향해 출발했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읽고 마지막 주제를 살펴보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20절과 21절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1: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0: 아멘. 그냥 읽으면 그래 뭐 맞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지, 이렇게 쓱 보고 읽을 수 있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보면 의미가 좀 달라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뭐라 말하는 겁니까?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받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뭐 알려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작정되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예수님의 그 신분과 사역을 의미해요. 창세전에 예정된, 작정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초림이죠.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 베드로는 봤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누구보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늘 가까이서 보았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랐고 두렵지만 끝까지 따라가라 했었고 두려워서 부인도 했지만 그래도 가슴앓이를 제일 많이 했던 사랑받는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빈무덤에 달려간 여인들을 제외하고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 베드로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도 봤어요.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봤던 사람도 베드로였어요. 그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라, 우리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의 이 계획을 따라 정해진 바 구원의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정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내가 이거 다 봤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 번역을 조금 더 의미를 살려보면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근거로 베드로가 제시하는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이게 첫 번째 근거예요. 그래 뭐 어쨌다는 거야? 부활시켰다는 거잖아. 우리 이럴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베드로의 인생으로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베드로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받고 무리를 걷는 예수님도 받고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받고 눈먼자가 눈뜨는 것도 받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불러내는 것도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본 베드로의 눈에 더 신기한 게 뭐였냐면 이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거든요.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왜 다릅니까? 그냥 눈에 보인 것 자체가 달라요. 나사로가 그냥 무덤에서 칭칭 감고 튀어나온 것과 예수님 부활하셔서 영광의 광채를 입고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을 본 건 정말 달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런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이 땅에 살면서 돈이 많다 그래도 능력이 대단하다 그래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죠. 오늘날 뭐 제일 힘 있는 사람, 뭐 시진핑인지 트럼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대단한 일 할 수 있죠. 엄청난 권세를 가졌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못하는 일이 이거잖아요. 세상에 그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어떠한 업적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천재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위대할까라고 칭송을 받는 사람이 있다 한들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은 여러분 불가능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의지한다는 거겠죠?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야말로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흘 만에 살려내셨으며 영광의 광채에 힘입어서 하늘로 들어올리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야 할 당연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이야기해요. 그 근거는 뭡니까? 소망하라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무엇이 신실한 겁니까? 창세전에 세웠던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 속에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정확합니다. 변개가 없어요. 저도 담임 목사로 와서 여러분들 제가 참 이렇게 사람들 만나기 참 어려워하고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말실수가 저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안 될 때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시절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면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죄송해요, 이럴 일이 여러분 없으세요? 저만 있습니까? 저만 나쁜 사람인가 보죠? 네? 여러분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신실하십니까? 정말 뭐 여러분 계획대로 세상이 다 돌아가든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창세전에 계획했던, 수천 년 전에 계획, 세상이 조성되기도 전에

0: 계획했던 그 계획이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변개함 없이 실수 없이 틀림 없이 정확하게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있는 베드로의 눈에 우리가 더 이상 뭘 의지하고 뭘 바라며 살아가게 있는가라고 물고 고민할 때 베드로는 이 하나님밖에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 이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가, 교회가 이 땅에서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휘둘리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주눅들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이 세상을 우리 맘대로 살아가는 게 안 될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속에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 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 세상에서 너희는 그런 헛된 행실에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영광과 능력이 가득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교회에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두려움 가운데서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의지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들, 나그네로서의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중구 태화동에 위치한 태화교회 김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993-3000번, 052-993-3000번 태화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해병대 문덕교회 우선구 목사님입니다.
1: 은혜의 주님, 오늘 또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 맞이한 9월도 주님의 날개 아래 영육간 평안한 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혼란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법질서를 다시 세우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이 나라를 올바르게 통치하게 하소서. 주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옳다함을 받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더위와 호우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9월 3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9월이 오는 소리란 시가 있어요. 정헌영. 멀어져가는 여치 매미 소리, 가늘한 햇살에 익어가는 벼 이삭, 수수밭에 앉은 고추 잠자리의 날갯짓, 파란 하늘 아래 흔들리는 코스모스, 이 모든 정겨운 모습에서 가을 빛을 본다. 9월이 오는 소리에서 그리움이 녹고 스미는 가을 빛에 사랑은 알밤처럼 익어가는데, 살찐 염소가 초원을 헤매며 사랑을 부르면 품속 그리움권에 별빛 외로움을 훔친다. 지난 여름 된 더위 소낙비에 얼룩진 마음에 흰 구름 뭉게뭉게 피어올라 천사 같은 그대를 그리면 내밀한 속타는 마음 감추고 바라보는 내 마음은 실바람에 실려온 한입 이파리로 풀밭을 떠도는 신세 되어 가을빛 노을보다 더 붉은 여린 가슴만 쥐어 뜯는다. 나태주 시인은 9월이라

한 씨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구름이라도 9월의 흰 구름은 미루나무의 강 언덕에 노래의 궁전을 짓는 흰 구름이다. 강물이라도 9월의 강물은 햇볕에 눈물 반짝여 슬픔의 길을 만드는 강물이다. 바라보라 9월의 흰 구름과 강물을. 이미 그대는 사랑의 힘겨움과 삶의 그늘을 많이 알아버린 사람. 햇볕이 열버졌고 바람이 서늘해졌다 해서 서둘 것도 섭섭할 것도 없는 일. 천천히 이 말을 들어 구름의 궁전을 맞이하세나. 고요히 눈을 들어 비늘의 강물을 떠나 보내세. 네, 여러분 뭐 들어도 이해가 되시겠지만 곱씹어보면 더 은혜가 됩니다. 9월에 대한 시 한 편이 더 있는데요. 오늘 오프닝에 올려놨고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꼭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 한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달은 몇 월이에요? 라고 물어볼 때 9월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름의 뜨거움이 지나가고 겨울의 추위도 멀리 있는 달. 바람은 적당히 차갑고 햇살은 적당히 따뜻해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기에 가장 좋은 달, 9월이란 거예요. 오늘 9월 3일, 이 귀한 아침, 이 목요일에 내 곁에 있는 사람, 아픔을 간직한 사람들을 위해 진실로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서둘 것도 섭섭할 것도 없습니다. 천천히 우리의 얼굴을 들어 하늘의 은혜를 맞이하고요. 우리 마음의 터전에 고요히 감사의 기도를 심어봅시다. 그날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원영 시인의 9월이 오는 소리, 나태주 시인의 이 9월. 참 여름의 뜨거움, 그리고 삶의 고단함을 지나서 계절의 변화 속에서 마음을 정리하게 하고 깊은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고요한 힘이 있는 시 같아요. 그날에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절을 바꾸시듯 우리의 삶도 이렇게 좋게 바꾸어 가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내는 그런 인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무더운 시련, 이 시련들을 견뎌내었던 이 신앙의 모습들, 9월의 햇살 아래 더욱 깊고 겸손하게 익어갈 줄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고난의 때 흘리는 이 눈물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창문을 닦아주시는 그런 도구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 눈물을 통해서 비로소 하늘의 영광을 맑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겠죠. 복된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실 거예요. 9월 3일 목요일 이 아침, 혹시나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깊은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들이 참 많이 오프닝을 공유하고 싶다 이렇게 문자 주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6433님, 맞습니다 피디님. 서둘 것도 섭섭할 것도 없습니다. 참 위안이 되는 말이에요. 환갑이 지나고 나니 좀 불안한 게 많아졌어요. 마음이 좀 뭔가 급해지는 것 같고, 조그만 일에도 엄청 좀 섭섭해지는, 상처받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신대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 9월 3일에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또 그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오프닝 말씀 우리 지부장님들 10명 이상에게 꼭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제 수요일 또 네팔 선교사님과의 인터뷰 보지 못하셨으면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어제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 오늘 복된 시간 또 나누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인문학을 하나님께 같이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힘있게 찬송할까요?

0: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 가족이 있는 그곳에 걸어가는 그 걸음 가운데 9월 3일 이 목요일 아침에 주님 함께 해달라라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그 가사가 반복적으로 들리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죠 여러분? 그리고 맞아, 뭘 이렇게 걱정했을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극동방송 가족들은 기도하는 방송 가족들, 이 9월 3일 그 기도의 향연이 또 펼쳐질 줄 믿고요. 지금 7095님도 오늘 링크를 5명 이상 저는 공유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고, 2797님 좋은 아침이에요 피디님, 누군가 아픔을 간직한 사람을 위해 진실로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천천히 저의 이 말을 들어 저 천국을 소망하고 싶습니다. 9507-2492-5341-6998-2153-3237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문자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닝 말씀. 자, 이 시간은요, 매주 목요일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할 텐데요. 오늘 내용, 사랑하면 보폭을 맞춰줍니다.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시죠? 이 시간 한재욱 목사님 만나봅니다.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한민복 시인의 시 부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사랑하면 보폭을 맞춰줍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부, 긴 상이 있다. 한 아름에 잡히지 않아 같이 들어야 한다. 좁은 문이 나타나면 한 사람은 등을 앞으로 하고 걸어야 한다. 뒤로 걷는 사람은 앞으로 걷는 사람을 읽으며 걸음을 옮겨야 한다. 잠시 허리를 펴거나 굽힐 때 서로 높이를 조절해야 한다. 다 온 것 같다고 먼저 탕 하고 상을 내려놓아서도 안 된다. 걸음의 속도도 맞추어야 한다. 한 발 또 한 발. 결혼과 가정을 다룬 책들을 펼치면 신앙서적이든 일반서적이든 약속이나 한 듯이 이 문장이 나옵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라. 맞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방향만 같으면 다 되는 것일까요? 방향이 같아도 속도가 다르면 그것은 각자 가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가더라도 보폭이 다르면 그것은 동행이 아니라 추격이 됩니다. 앞선 사람은 답답해서 뒤를 돌아보고 뒤에 남은 사람은 서러워서 앞사람의 등을 바라봅니다. 등에 구멍이 뚫릴 지경입니다. 부부싸움의 절반은 방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속도의 문제입니다. 아버지와 어린 딸이 계단을 오릅니다. 한 발 또 한 발. 아버지는 두 계단도 거뜬합니다. 그런데 한 계단씩 오릅니다. 딸의 다리가 짧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보폭을 줄여 상대의 보폭으로 맞춰주는 것입니다. 시인의 표현같이 결혼생활은 상을 함께 드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긴 상입니다. 잔칫날 상을 들어본 분은 아실 것입니다. 앞선 사람은 뒷사람의 발을 볼 수 없고 뒷사람은 앞사람의 등만 보입니다. 그런데

0: 네, 신기하게 상은 엎어지지 않습니다. 국물도 넘치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같은 보폭입니다. 금기 역시 하나입니다. 혼자 먼저 탕 하고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한쪽이 먼저 놓는 순간 잡채가 공중제비를 돌게 됩니다. 우리는 같은 곳을 보고 있는가가 첫 번째입니다. 보폭을 맞추고 있는가,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동행이란 함께 걸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보폭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맞춰주신 쪽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사람의 걸음까지 입고 오셔서 한 발 한 발 우리의 다리 길이로 걸어주셨습니다. 사랑하면 보폭을 맞춰줍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1: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와, 한민복 시인의 시 부부를 하나님께 드렸죠. 걸음의 속도를 맞춰야 된다. 서로의 높이를 조절해야 된다. 잠시 허리를 펴거나 굽힐 때도 탁 이렇게 서로 맞춰줘야 된다. 먼저 탕 하고 상을 내려놓아서도 안 된다. 사랑하면 보폭을 맞춰야 한다. 아, 참 보폭을 맞춰가는 우리 부부, 또한 오늘 우리 이웃들과의 그 관계, 또 공동체에서의 또 마음들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 참 이 시간에 사랑하면 보폭을 맞춘다. 오늘 이 영상이요, 여러분 너무나 은혜롭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공유하시면 좋겠고요.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께서 인문학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링크 주소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릴게요. 나만 영상 보시고 딱 끝나지 마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이 인문학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기독교 학교에서는 이 영상을 수업 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영상 꼭 한번 보여주시고, 네, 우리 자녀는 부부가 아닌데요. 네, 하여튼 여러분 이 마음들, 이 보폭을 맞춰가는 이 마음들을 꼭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문학이라고 샵 1069번으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찬양 같이 할까요?

0: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 영상 링크 나 다시 보고 또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10분을 선정해서 한재욱 목사님의 신앙서적을 선물로 추첨을 통해 드리는데요. 아, 귀한 사연이 있어요. 7237님께 선물합니다. 인문학. 피디님, 출근길에 듣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요즘 자녀와의 관계에서 참 마음이 어려웠는데 기도와 사랑 그리고 이 찬양과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극동방송을 통해 회복의 마음을 주시네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선물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잘 선물 보내드릴게요. 한 3-4주 걸리거든요. 포장을 해가지고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 선물 받으실 분 또 발표할게요. 오늘 처음 문자 주신 0898님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하셨어요. 인문학 7549님이신데 제가 응원의 선물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참 많은 분들이 있어요. 지금 부부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 싸웠는데 하셨던 분이 지금 많아가지고 한 사연 한 사연이 다 귀합니다. 예, 귀해요, 귀해요. 자, 문자번호 8836님께도 응원의 선물을 전합니다. 부부 보폭을 맞춥시다 하시는 우리 6015님께도 선물을 잘하고요. 9332님 아침 출근길 힐링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응원의 선물을 전합니다. 6998님 며칠 전에 크게 부부싸움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 링크 보내주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런 마음 또 화해의 마음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6998님께도 책 선물 잘 보내드릴게요. 또 7409님 그리고 5376님 또 공유하고 싶다 하셨는데 5723님 이렇게 하면은 안 가시는 거 아시죠? 인문학이라고 해야 문자가 갑니다. 제가 응원의 마음 전합니다. 그리고 5330님께도 응원의 선물 행복하게 보내드릴게요. 10분 추첨했습니다. 7시 45분이고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1: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리니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맑은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안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9월 3일 목요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 아픔을 간직한 사람을 위해 보호폭을 맞추어 진실로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둘 것도 섭섭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동행해 주십니다. 힘을 주어서 그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코치해 주시니까요. 주님이 감동을 주시니까요. 이 9월에 여러분만의 기도가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특별히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이 영상처럼 그 누군가와 보폭을 맞춰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오프닝 말씀 인문학 샵 1069번으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주변에 또 특별히 우리 목사님 친구 그 장로님이 있는데 그분은 정말 누구 전도를 받지 않고 극동방송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 방송 선교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다. 정말 틀기만 하면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거, 생명이 넘친다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하고 늘 극동방송 매체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많이 후원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 목마름을 갖고 있었는데 모두들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더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하던 금액의 100%를 늘려서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아서도 남아서도 넘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출을 줄이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전기 스위치 하나 올려서 이 전기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무 화목 보일러도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으니까 나무를 주워다가 떼면서 다른 연료비, 난방비를 우리가 선교헌금으로 쓰면 정말 좋겠다. 육신은 조금 힘든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영혼구원에 어떤 조금이라도 원동력이 된다면 감사한 일 아닌가 해서 힘드니까 더 힘을 합해야 되는 거 아닌가.
0: 극동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장로님과

모습을 보며 라디오 전파를 통한 생명사역의 가치를 깨달았다고 하시는 어느 사모님. 사모님께서는 방송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그 생명사역에 동참하고 싶어 전파선교사로 헌신하기 시작하셨다는데요. 자신의 헌신으로 단 한 명이라도 영혼 구원을 얻는다면 그저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전파 선교사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처럼 오늘도 극동방송은 라디오 전파를 통해 사람이 갈 수 없는 곳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파가 끊이지 않도록 그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생명의 동아줄 전파 선교사. 여러분도 이 생명사역에 전파선교사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함께하실 수 있는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영혼구원사역의 동반자 전파선교사 귀한 동역의 발걸음, 지금 시작하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눈부신 내일을 꿈꾸는 행복한 공동체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공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기준이 저마다 다 달라요. 전도서 6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그랬어요. 재물도 받고 부요도 받고 존귀도 얻었지만은 내가 그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린대요. 세상에 이런 가슴 아픈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말하자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얻었습니다. 성공을 한 거죠. 근데 정작 얻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든 작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내가 이룬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지위를 얻고 많은 소유를 얻고 성공을 했다 해도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고 바라는 것을 이루고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하시되 그 성공을 넘어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에는 성공을 넘어선 사람,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어느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었느냐?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씀합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대요. 여러분,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 큰 성공을 거둔 거죠. 대단한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백배를 얻었을 뿐 아니라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이삭이 그런 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이삭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이 창세기 26장 1절부터 그 배경이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랄 땅으로 갔다 그래요. 그랄 땅은 가나안 땅 남쪽에 맨 끝부분에 있는데요. 그 아래로 이제 더 넘어가면 애굽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갔다는 얘기는 뭐냐? 궁극적으로는 애굽 땅으로 가려고 그랄 땅에 거쳐서 가려고 온 거죠. 근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 3절에 그 다음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지금 이삭이 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까? 흉년 때문에. 다시 말하면 먹을 게 없어서 이주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시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 이사를 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왜 이사를 합니까? 많은 경우에 뭐 직장 따라가는 경우가 많죠. 직장 가까운 곳으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찾아 애굽으로 가는 이삭처럼 우리도 이사를 다니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먹고 살기 위해 이사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너 애굽에 가지 마라. 안 가면 내가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시지, 조금 힘들다고 애굽으로 가버리고, 또 힘들다고 딴데 가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삭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랄 땅에 살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12절 말씀처럼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 볼 때, 와, 부럽다. 이런 생각이 잘안 들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이게 성경의 이야기니까, 옛날 이야기니까, 남의 이야기니까, 이런 걸 보고
뭐 그림의 떡이

0: 이라 그러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그림의 떡을 기록해 놓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이 누렸던 이 복,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 그렇게 성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주위의 사람들, 여러분, 이 그랄 땅은 블레셋 지역 안에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26장 17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백배를 얻은 좋은 땅을 내주고 거기서 팠던 우물도 그냥 주고요. 자기는 산골짜기로 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골짜기에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목자들이 싸우니까 그걸 또 내주고 또 싸우니까 또 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겠어요. 기를 쓰고 싸워서라도 내걸 지키고 안 뺏겨야 되는데 이삭은 왜 바보처럼 내주고 내주고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이삭이 백배를 얻은 땅도 중요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의 우물 하나는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삭이 그렇게 맥없이 쉽게 내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삭에게 있어서 우물 그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그 백배를 얻은 땅도 복이 아니에요. 그런 땅, 그런 우물 100개라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에게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안 싸우는 거죠. 만약에 이삭이 그 우물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땅에 목숨 걸다가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삭은 그거 내주고 골짜기로 가고 또 원하면 또 내주고 다른 데또 가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어디에 가도 잘 된다는 이삭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우물 그게 복인 줄 알아요. 그 땅이 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그거 지키려고 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믿음 잃어버리고 오히려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삭은 백배를 얻은 땅도 좋고 우물도 좋지만은 더큰 복은 하나님이 자신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디를 가도 잘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요, 실제로 이삭이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우물이 나오고 씨를 뿌리면 잘 되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뭐냐? 그 땅이 복이 아닙니다. 우물이 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뭐냐?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과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그땅 지키려고 그 우물 지키려고 거기에 인생 걸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안에 복 있는 사람 되면, 그런 우물 100개라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모든 분들이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52-237-1004번 열린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 예배 및 전도 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측은 웅촌면

인천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 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 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 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 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 바자회와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 바자회 예은 플리마켓은 9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블잇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블잇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블잇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MCA에서 진로캠프 유루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국에 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소프라노 김영미, 테너 김현호, 가수 조범진,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타국에 나가 있어도요, 그 나라가 외국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 뒤에는 그가 속한 나라가 있기 때문인데요. 한 사람을 부당하게 대하는 일이 때로는 그 나라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해외에서 자국민에게 문제가 생기면 대사관과 영사관이 움직입니다.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을 건드리면 나라 차원에서 개입을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도 아주 분명한 소속이 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사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우리를 볼 때 우리 한 사람만 볼까요? 아니겠죠.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마귀는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뒤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든든한 뒷배경이 오늘도 마귀의 계략에서 우리를 지킵니다. 자, 오늘도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힘차게 출발할게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함께 이해하는 시간이죠. 오감 찬송가 오늘도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들 오센어십팀 모셨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자, 우리 오센어십팀 한 분씩 소개 올립니다. 강동 꿈의 교회 곽충민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곽충민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자,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도 함께하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3: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그리고 반주의 전송은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전송은입니다.
0: 반갑습니다. 자, 정말 한 주 동안에 이 시간이 참 많이 기다려져요.
3: 네. 네.
0: 이번 주는 어떤 찬송가를 또 어떻게 부르게 될까 하는 기대감에 가득 찬 시간인데 앞서서 근황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어떤 한 주를 보내고 오셨는지요?
2: 네, 오늘 찬송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지난 한 주간에 영적인 싸움이 많았어요.
0: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찬송가가 마귀들과 싸울
3: 그렇죠.
0: 시간이거든요.
3: 네.
0: 아, 영적 싸움을 좀 치열하게 하고 오셨어요.
2: 네.
0: 어떤
2: 며칠 전에 또 성도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장례식장에 가면 영적 싸움이 치열하다는 걸 어느 장소보다 더 생생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0: 장례식장이요?
2: 네네. 가보면 불신들 자들이 일단 많이 계시고
0: 그쵸.
2: 근데 그 가운데서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늘 경험해요.
0: 그러니까
2: 제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 복음이 그들에게 선명하게 증거되는 거. 네. 왜냐면 그때만큼은 네. 사실은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감히 이렇게 크게 제지를 하고 무언가를 거절하고 할 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목사로서 거기에 가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라는
0: 네.
2: 사실을 강력하게 또 증거하고 오는 그런 좋은 기회가 늘 장례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인하여 또 기뻐하고 그런 한 주로 풍성한 한 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0: 조문과 함께 전도까지 하고 오셨네요, 네. 목사님. 네. 너무 멋집니다. 우리 송은 선생님, 네, 한 주간 네.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번 주는 좀 평안하셨어요?
4: 네, 이번 주는 다행히 정말 평안한 한 주를 보냈고요.
0: 네.
4: 저도 이제 일하는 곳에서 학생들이 계약을 해서, 교수님들도 그렇겠지만, 누구보다 바쁜, 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와글와글한, 이제, 함께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0: 네, 바쁜 한 주를 보냈겠네요. 네. 고생했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좀 어떤 한 주를 보내고 오셨나요?
5: 이제 9월이 시작되었으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개학, 개강을 맞이하면서 뭐 우리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마음이 많이 분주할 거예요.
0: 그쵸?
5: 근데 그 와중에 저는 눈에 띈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제가 책을 읽는 장소가 있는데
0: 네.
5: 이렇게 책장을 둘러다 봤더니 의식적으로 감춰놓은 것 같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책의 이름은요. 요리책이었습니다. 365일 요리책.
0: 네.
5: 그런데 그 책을 보면 저도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0: 네.
5: 제가 음식이라는 것을 만들었던 건 우리 네. 아이의 이유식 할 때 그리고 아이의 사춘기를 맞이했을 때 거의 뭐 인생에서 안 해봤던 음식들을 책을 보면서 근데 그 책을 제가 어느 순간인가 구석 깊숙한 곳에 넣어놨더라고요. 마음이 아려서 보기가 조금 안타깝고요. 그 당시의 마음들이 계속 떠올라서요. 그리고 여러분 왜 우리 포토에서 가끔 작년 사진들, 재작년 사진들 같은 날짜에 올려줄 때 있거든요.
0: 맞아요.
5: 지난 한 해 한 2년 동안은 그 사진들을 단 하나도 클릭해서 보지 못했어요. 아, 우리 아이가 이때 이랬었었네. 이렇게 귀여웠었구나. 라는 그 사진과 지금의 아이의 어려움들을 같이 대입해서 보려니 그것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의식적으로 그 모든 것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고구마 맛탕을 혹시 만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0: 고구마 맛탕이요?
5: 네.
0: 만들어 본 적 없습니다.
5: 인생 처음으로 고구마 맛탕을 제가 직접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만드는 걸 작년에 많이 해봤어요. 근데 아이에게 아무리 진심을 전하려고 해도 아이가 그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의 마음에도 엄마의 정성이 느껴지긴 했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포기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었었나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팠던 책을 한번 쓰다듬어 보면서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함께 느끼면서 여러분 하나님도 나를 포기할 수 없으신가 보다.

0: 라는 지점에 머물러서야 그 책을 온전하게 꽂아놓고 온 그런 한 주였습니다.
1: 어쩌면 자녀에 대한 사랑을 또 토바보시다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까지 느끼실 수 있는, 네, 아리고도 따뜻한 한 주를 또 보내셨네요, 교수님. 근데 오늘 남겨주신 말씀과는 약간은 상반되게 오늘 선곡해 주신 찬송가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0: 네,
1: 힘찬
0: 여러분, 네,
1: 찬송가입니다.
0: 힘찬 찬송가지만 시작부터 해서 또 이제 끝까지 가봐야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가 무엇인지 정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 시간 그동안 익숙하게 불러왔던 찬송가를요, 조금은 새로운 시선으로 이해하면서 함께 다시금 불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 찬송가는 말씀드린 대로 새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이고요. 우선은 먼저 이 찬송가 함께 듣고 와서 찬송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 함께 하겠습니다.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합니다.

0: 아멘. 오늘의 주제 찬송가였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함께 하셨고요. 오늘 이 찬송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곽충민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1: 네.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마귀와 죄에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으로 표현한 찬송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자기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후렴에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를 반복하는 것은 이 싸움의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0: 아멘.
1: 그러므로 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약하지만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겠습니다.
0: 아멘.
1: 사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싸워야 할 죄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결국 드러나야 할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0: 아멘.
1: 오늘도 이 찬송의 가사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0: 올려드리는 울산극동방송 모든 청취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 아멘. 아멘.
2: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토대로 오늘 여러분께서 너무나 익숙하게 불러오셨던 마귀들과 싸울지라 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빠르게 알레그레토라는 그런 빠르기 말을 가지고 있고요. 4분의 4

0: 마치 코러스처럼 하은 PD님과 저만 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반주로 해서 우리가 1절만 한번 원래 우리가 부르던 대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확실히 우리가 조금 힘이 덜 받치는 느낌이, 그렇죠. 네. 네. 이 목사님의 어떤 전투적인 느낌하고는 조금 다르게.
1: 살짝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네. 약간 앞에서 치고 나가는 어떤 네. 장군 천사가 있으면, 네. 옆에서 함께 싸우는 아기들 천사가
0: 아, 우리는 아기 병사인가요?
1: 그런 느낌이.
0: 아, 이렇게 어떤 목각 나무를 들고. 여러분, 일단 제가 하나를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부점 리듬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부점 리듬이라 함은 앞이 조금 길고요. 마귀들과 싸 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이 리듬을 고수하자고 하면 사실 숨쉴 틈이 없을 만큼 숨이 가빠오고 바쁩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정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마귀들과 싸 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로 바꿔볼 텐데, 방금하고 똑같이 진행할게요. 목사님이 2절로 그렇게 정박으로 불러주시고, 후렴은 동일하게.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배에 힘을 한번 실어볼까요? 네. 조금 한번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알겠습니다.
0: 2절은 부점 없이 가보겠습니다. 느낌의 차이를 한번 경험해 볼게요.

0: 조금 힘이 들어왔나요, 목사님?
1: 네.
2: 감사합니다.
1: 네,
2: 감사합니다.
0: 목사님, 이렇게 한 번씩 바꿔서 불러보신 버전으로 했을 때, 네. 리듬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노래를 하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1: 앞에 부점을 살렸을 때는 네. 좀 달려간다는 느낌?
2: 오.
1: 우리 말 타는 것처럼.
2: 네.
1: 따그닥, 따그닥, 따그닥. 이런데,
0: 네.
1: 부점을 없애니까 그냥 구령에 맞춰서 걸어가는 거.
0: 왼발, 오른발. 이런 느낌.
2: 맞네요. 네.
0: 한 PD님은 어떠셨어요?
2: 저는 사실 두 번째 버전이 좀 재미없게 느껴졌어요. 뭔가, 앞에 있는 거는 살짝 마귀들과 하니까 뭔가 뒷부분에 살짝 힘이 실린다고 해야 되나? 진짜 싸우러 가는 느낌이고 좀 사람을 전율케 하는 게 있는데 다 빼니까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노래하는 느낌?
0: 저는 동적인가 정적인가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의 음성으로 들었을 때 첫 번째 건 정말 우리가 늘 가지고 있던 어떤 싸우러 가자의 느낌이면 두 번째 건 좀 경건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같은 가사를 가지고 가는데도 그래서 부점이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이 찬양은 네.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북돋기에 좋지 않을까라는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드릴 게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옆에는 보통 우리가 어떤 전달하는 의미의 음악 용어가 따라 붙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마귀들과 싸울지라는 전투적으로 불러주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2: 네.
0: 그런데 여러분 클래식 작곡가 중에 에릭 사티라는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 조금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 특이하시냐면 물론 흰 색깔의 음식만 드신다. 이것만 말씀드려도 특이하지만 그런 빠르기 말 옆에 어떤 걸 주로 설명해 놓으시냐면요. 지시어라고 하죠, 우리가. 어떻게 네? 해주세요라고 할 때, 해삼의 자극 같은 느낌으로.
2: 네?
0: 해주세요.
2: 어떤 느낌이요?
0: 그게 어떤 느낌일까요?

0: 기름지게 연주해 주세요. 그리고 또 스스로에게 요구하세요. 혀끝으로 연주하는 것처럼.
1: 에?
0: 정말 굉장히 특이하게.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건 자기 자신의 존재를 무시할 것. 이런 정도의 지시어를 많이 써놓으셨어요.
1: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언어를
0: 그렇죠.
1: 구사하시네요.
0: 그런데 사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지시어가 공개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요. 연주자만의 굉장히 어떤 프라이빗한 느낌으로 정말 그 느낌을 표현해 주기를 원했던 작곡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론 전투적으로 부르는 것이 우리가 어떤 상용화된 그런 느낌의 곡이라면 피디님과 목사님은 어떻게 지시어를 쓰실까요? 제가 에릭 사티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일반적으로 빠르게 전투적으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1: 네.
0: 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실까요?
1: 어려운데요?
0: 네.
1: 어려운 질문인데요?
0: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1: 네.
0: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조금 빠르게, 그런데 매우 절망적으로 한숨을 푹푹 내쉬는 느낌으로 불러주세요. 입니다. 저는
1: 네.
0: 이 정도.
1: 네.
0: 그러면 목사님은 어떤 느낌으로 이 찬양을 불러달라고 지시어를 쓰실까요?
2: 장시간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 운전자가 단번에 졸음을 깰수 있는 정신이 바짝 드는 방식으로 연주해
0: 야,
2: 주세요.
0: 사티하고 굉장히 가깝네요.
1: 그래요?
0: 네.
1: 야, 장시간 운전하는 운전자가 확 졸음을 깨게끔. 야, 그러면 저는, 좀 비슷한 스타일일 수도 있겠으나, 이제, 한 3살배기 어린아이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릴 만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네, 불러주세요. 라고 한번 해볼까요? 네.
0: 여러분,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같은 찬양을 가지고서도 어떤 지시어를 따르냐에 따라서 사티는 알려주길 원하지 않았지만 저희는 알려드릴 거고요.
1: 네.
0: 자, 세 가지 중에서 우리 송은 선생님 하나 선택해 주세요. 어떤 버전으로 해볼까요?
3: 저는 목사님 버전으로
0: 자,
3: 졸음을 깰수 있게. 예.
0: 장시간 운전하다가 정신이 번쩍 되는 느낌으로
1: 네.
0: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1: 이야.
0: 이제 박수와 함께 가겠습니다. 박수와
1: 좋습니다.
0: 함께 갈 건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박수 속에 있으니까 각자의 스타일대로 한번 쳐봐 주세요. 자, 목사님 몇 절로 갈까요?
2: 네, 3절 하시죠.
0: 3절, 목사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박수도 같이 갈까요?

0: 좋습니다.
1: 네.
0: 자, 박수를 지금 하은 PD님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들어오셨어요?
1: 네.
0: 마귀 들과 여기만 한번 쳐볼까요? 둘, 하나, 둘, 셋. 마귀 들.
1: 마귀들과
0: 아,
1: 싸울지.
0: 요렇게,
1: 네.
0: 요렇게. 자,
1: 요렇게
0: 목사님은 한번
1: 썼습니다.
0: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마귀들과 싸울지. 아, 같은 방법. 그러면 안 하신 건 이거밖에 없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1: 그러네요.
0: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엇박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부 다 정박에 치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게 난장감 있으실까요? 제가
1: 네.
0: 권사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박수가 정말 찰진 박수들이 있어요. 네.
1: 맞아요. 네.
0: 저는 지금 그 이전에 이미 말씀드렸던 누구는 박수를 두번 치고 뭐 저는 한번 칩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박수가 아래에서 분수 치듯이 위로 올라가는 대부분의 권사님들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이렇게 어깨까지 들썩들썩 하시는데 제가
1: 네.
0: 뒤에서 봤을 땐 너무 찰지다. 정말 신이 나는 느낌이구나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박수가 엇박자에 들어가면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개인의 차이겠지만 저는 정박이 강박이라는 걸 알고 있는 음악하는 사람
1: 네.
0: 강약 중강약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마귀들과 지 이렇게 근데 인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엇박으로 들어가면 보통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같이
1: 따라가죠.
0: 엇박으로
1: 네.
0: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바꿔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앞에서 마귀들과 싸울 한번 해줘보세요. 보세요. 마귀들과 싸울지 이렇게 하면 저 다시 정박으로 기다렸다가 이렇게 들어가야
1: 네.
0: 마음이 편한 게 나만 가진 병인가

0: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지만 여러분 아마 음악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강약, 중강약이라는 어떤 세고 작고의 느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요.
1: 네.
0: 박수야 뭐 두 번이 들어가도 좋고 찰지게 네. 들어가도 좋고 또 엇박으로 들어가도 문제가 없겠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할까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어쩌면 우리가 마귀를 직접적으로 대면한 적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어떤 추상적인 무언가들 일터라서
1: 맞아요.
0: 각자에게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PD님은 무엇일까요?
1: 사실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우리의 혈과 육이 아니라는 말씀이 적혀 있잖아요.
0: 네.
1: 그 말씀이 이제 의미하는 게 어떤 우리가 진짜 어떤 물체를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면의 무언가 혹은 말씀하신 것처럼 추상적인 어떤 대상과 싸우는 거잖아요.
0: 네.
1: 근데 제가 어제였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일인데 순간 제 안에 분노가 막 불일듯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저도 겉으로 보면 잘 웃고 하니까 사람들이 화를 잘 안 낸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사실 불평불만 투성이인데다가 정말 화를 삭히고 사는 그런 내면의 못난 모습이 있어요. 근데 어제는 어떤 한 일이 트리거가 돼서 제가 느끼기에 제 눈에서 불꽃이 나오는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0: 그래서 그 불꽃을 누가 봤을까요?
1: 그 상대가 있었죠.
0: 아.
1: 있었는데 아, 제가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제 뒤통수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에서 눈으로는 뭔가 너 정말 지금 너무 잘못했는데 태도도 그게 뭐니 약간 이러고 약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아니까. 네. 왜냐면 잘못하려고 잘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실수를 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뒤통수로 그걸 이제 부단히 잡으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아, 내 속에 있는 불평불만과 또 타인을 향한 어떤 쓸데없는 엄격함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분노의 그 대상이 되는 그래서 계속 속으로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분노를 품에 안고 있지 말라는 잠언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아 이거 내가 다스려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해서 다행히 이제 그 상대에게 이제 큰 화는 내지 않았고 네 다행히 이제 그 상황을 잘 넘어가면서 고생이 많다라고 했는데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저는 저의 분노 가 아닐까 싶습니다.
0: 그 대상분께서 지금 이 방송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자, 지금 이제 하은 PD님의 버전으로 갑니다. 분노들과 싸울지라. 코러스는 목사님과 제가 넣습니다. 자, 힘차게 반주 주세요.
1: 잠시만요. 그럼 제가 부르는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그렇죠. 좋습니다. 네.
1: 너무 높아.
0: 선생님,
1: 너무
0: 네.
1: 높아.
0: 그러면 조금 어떻게 낮춰볼까요?
1: 키를 네. 살짝 낮춰주실 수 있나요?
0: 네.
1: 네. 하나만 낮춰주시면.
0: 낮출까요?
1: 예, 한 키만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그럼, 네. 그 정도가 좋겠네요.
1: 예, 좋습니다.
0: 갈까요? 바로
1: 다시
0: 갈게요.
1: 한번 갈게요.
0: 하나, 둘, 셋.

0: 이번에는 목사님한테 갈것 같지만
1: 네.
0: 송은 선생님, 자, 싸울 대상이 누굴까요?
2: 저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좀 유혹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0: 그 총체적 유혹인가요?
2: 그렇죠. 근데 유혹들이 제가 생각을 해본 유혹들이 정말 어쨌든 우리가 평생토록 싸워야 될 것들이 많은데
1: 맞아요.
2: 뭐 정말 저는 일상 속에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뭐 잠,
0: 잠,
2: 핸드폰과 싸울지라 그리고 나태함과 싸울지라 너무 많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유혹들이. 그래서 총체적으로 한번 저는 싸워보고 싶었습니다.
0: 의미가 축약되어 있지만 제 마음에는 사실 핸드폰이 제일 와닿았거든요.
2: 저도 맞습니다. 저도요.
0: 그러면 자, 송 선생님은 하시면서 부르실 수 있는 대로 저희가 핸드폰을 담아서 한번 해볼까요? 핸드폰과 싸울지라 바로 갈게요. 하나 둘 셋 바로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0: 일단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아멘. 자, 네.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모두가 싸워야 할 대상을 한번 찾아보려고요.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되실까요?
1: 저도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요.
0: 네. 네. 네,
1: 뭐 여기 준비해온 건 뭐 거짓말, 뭐 미움, 욕심, 질투, 게으름, 유혹, 나쁜 습관 뭐 이랬는데 여기 와서 바뀌었어요.
0: 네네.
1: 네. 네. 찬송들과 싸울지라.
0: 찬송들과?
2: 찬송들이요?
1: 네. 네. 네. 이게 좀
2: 이상해지는데?
1: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의미냐면 네. 여기 와서 이제 찬송을 잘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거든요.
0: 네.
1: 어쨌든 이 시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잖아요. 찬양을 받으시는 시간인데 중심의 고백을 갖고 있지 않는 건 아니지만 좀 뭐 기능적으로 좀 뭔가를 잘 소화해내야 된다라는 그것이 극복해야 될 대상
2: 사실
1: 아닌가?
2: 정말 어려운 또 부분을 수행을 해주고 계시기 네. 때문에
0: 맞아요.
2: 오감찬송가에서 네. 잘 부르는 네. 또 역할이시다 보니까 네. 그런 부담감을 네. 느끼실 수밖에 없는데
1: 이 찬송 곡에 따라서 계속 요 마음들이 교수님을 향하는 것 같아요. 오늘 곡이 너무 기능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이제 미움, 욕심, 뭐 질투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죠.
2: 예. 예, 교수님 괜찮으세요?
0: 자, 강박으로 하겠습니다.
2: 강박 좋습니다.
0: 강박으로 1절로 쭉 가시죠. 강박으로 네. 자 네. 갈게요. 하나, 둘, 셋.

0: 이제 이제 제 차례입니다.
1: 교수님, 네.
0: 불안과 한번 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상상을 많이 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요. 항상 일한 이한 사만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그런 불안인데, 여러분 3절 가사 보시면요.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저는 3절로 불안을 한번 맞서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러면 이번에는 후렴구까지 함께하면 어떨까요?
0: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반주도 주시고요. 3절로 같이 불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 네.

0: 아멘.
1: 아멘.
2: 자, 여러분께서 다 싸워서 이기실 대상은 이미 주님께서 싸워서 이겨주신 대상입니다.
1: 아멘.
2: 그래서 오늘 그 불안을 내려놓기로 하고요. 이 모든 전투적으로 불렀던 우리 찬양을 아까 방송 시작 전에 우리 송은 선생님께서 이 찬양을 쫙 풀어서 한번 쳐주셨어요. 느린 템포로.
1: 네.
2: 정갈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정화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선생님 지금 같은 분위기 말고 아까 했던 그 버전으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와우.

0: 아멘.
1: 아멘.
0: 와.
1: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오셨을 줄 압니다. 저희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전에 제가 미리 부탁드린 적이 없고요. 딱 저렇게 들었을 때, 아, 오늘의 정리는 저렇게 정갈하게 되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 나름의 원칙이 다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면 이 찬송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원칙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리듬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점 리듬이라는 것을 지키려면 호흡의 리듬을 지켜야 하고요.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리듬을 고수하려면 숨이 차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